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One Republic, A Good Life to Get Us Started.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July 16th, and the time is 10:05 and 40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YouTube, live streaming, we are here, and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6 PM with our reruns, and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오프닝에서 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비결은 결국 관계였다는 그런 말씀. So the happiest were, according to this research, were the ones who stayed deeply connected to others. 이 놀라운 결론은 놀랍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하버드의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를 이끌고 있는 Robert Waldinger 박사의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So this finding comes from Dr. Robert Waldinger, who is a Harvard psychiatrist and the director of one of the longest running studies ever conducted on human happiness. 이 하버드의 연구진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하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For more than 80 years, researchers at Harvard have followed the lives of hundreds of people trying to answer one simple question. What really makes a good life? 과연 무엇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가? 돈, 성공,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연구 끝에 나온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고 합니다. So after decades of interviews, medical exams, and life stories, the answer wasn't neither wealth, fame, or career success. 뭐였냐면 좋은 인간 관계였습니다. So it was relationships.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I think we are all familiar with this kind of findings. 이 관계 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So quality of your relationship matters more than the quantity of your relationship. 뭐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So number doesn't really matter, right? It's just a few dependable people are more important.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관계는 우리 몸과 뇌를 보호한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Good relationships protect both body and the brain. 뭔가 이런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잘 견뎠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요. So less stress for, I guess ability to better combat the stress for those who have dependable friends.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흥미롭게 이 생각한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이 좋은 관계는 싸우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So, good relationship doesn't mean relationship without struggle. So, conflict is very normal. 뭐 부부나 친구도 갈등은 생기죠. Even husband and friends, closest friend, there are struggles, right?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갈등이 있어도 결국엔 서로를 믿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라는 그런 점이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So what matters is knowing that someone will still be there for you after disagreement. 싸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So a good relationship doesn't just happen by accident. 이 웰딩어 박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o good relationship require conscious effort.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런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어저께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So I kind of look back on myself, you know, whether I put my effort into building and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아닌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have, you know, 진짜. It really hit me that, you know, I don't put too much attention and effort into kind of, you know, maintaining my relationship, good relationship, that is. 유일하게 제가 관계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은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I think that matters too. I think probably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s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가족과의 관계는 굉장히 저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other than that, I'm not sure if I have done enough, right?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를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이 토픽 또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딱히 질문 드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이 박사님께서 또 제안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또 노래 듣고 돌아와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는 오늘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This is Laura Fiji, The Good Life.

James Morrison, My Love Goes On, featuring Joe Stone. 좋습니다. Kind of free-flowing topic today about, you know, how to care about good relationship. 나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한번 같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Part 2. Her 애곡입니다. My Song.

It affects each other as much as we think it does.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또뭘할수 있는지 또 이런 suggestion도 있는데요. I thought about it because, I'm a kind of person when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y health, 뭔가 이렇게 어떤 증상이나 symptom 같은 게 있으면, whenever there is a pain or symptom, I go to doctors right away.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I try to, proactively kind of fix it so that, I feel better. 그냥 놔두는 것보다 보통 그런 사람인데. But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 I don't think I do that enough. 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rebuilding and rekindling even some relationship, I don't do the same. I don't try as hard as I should. 그래서 이런 suggestion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It's not easy, It's kind of it requires both side to kind of do the same. 뭔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연락을 다시 한다든가. Sometimes there are people who we haven't talked to for a long time, but not necessarily in a bad relationship. 뭔가 특히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연락 안한 친구들이 있죠. But showing interest and showing that you care to other people, I think that was a great suggestion, right? Be expressive about other people's need. 뭔가 다른 사람이 어떤 필요로 한다,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시 요즘 괜찮니?라고 물어본 거한 번만으로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거. I think just kind of asking a friend who looks like is going to some tough times, just by asking him or her a question, if he or she is doing okay. I think even that helps a lot, 그죠? Because it would make that person think that, there are other people who care about you. 5750님께서는 오늘 PD님께서 읊어주시는 얘기들은 잠언 같달까요? 잘 새기며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The things our producer shares today feel a bit like a proverbs. I find myself taking them to heart and reflecting on my own life. I guess, it did the same to me.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I hope it does the same for our cutie님s as well. 노래 듣고 올까요? 박주원 featuring From입니다. Sweet Amore.

같아요. There's no pressure of, you know, feeling like you have to be in touch constantly. 꼭 내가 연락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죠. Kind of you become sort of, I don't know, get into this, you know, hollow state of mind, you know, if you think that you have to be the ones who has to contact that person, you know, first, all the time. 그죠? Then again, to each their own. 다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는, 그죠?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1202님의 신청곡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Dionne Warwick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0: with the retired footballer Zlatan Ibrahimovic, right? He was, incredible player as a soccer player, but what really struck me was his insight.
1: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복은 순간에 있다.
0: What is happiness? It's moment, he said. That is something that we can always kind of keep in mind.
1: 그 순간의 행복에 우리가 집중하면 I think it solves a lot of problem because I think
0: a lot of our happiness is kind of dependent on our anticipation.
1: 뭔가 미래에 뭔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러면 좋겠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행복이 많이 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Sometimes we look back on our past, I think. 그
1: 과거의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행복하는데
0: Only problem is, you know, the past doesn't really, come back to us. It lives in the past.
1: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there's so many variables.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0: There's so many conditions that come with it.
1: 그런 의미에서 참 확실하게 지금 현재 느끼는 행복에 집중하는 것은 I think is guaranteed. 지금 느끼는 행복 자체를 즐기는 거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실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0: There's nothing that can really go wrong.
1: 앤디 마이크님은 또 행복은 배고픔을 걱정 안 하는 데 있죠.
0: 맞습니다.
1: 걱정을 안 한,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것.
0: So if we are sort of satisfied with what we have already, then there it is, the happiness.
1: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 이렇게 한번 랩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좀 다 못 틀 것 같긴 한데 이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rt of Noise입니다. Moments in Love.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의 코너명입니다. We're trying to uncover as many gems from the Korean indie scene. And today we are back with another edition of InDiscover. As every Thursday, we've been doing this segment. We have four new songs to introduce. 아마도 한 번도 접해보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곡들, 인디씬의 곡들,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Let's get to it right away. First track is by a producer named Groovin. 약간 그 프로듀서께서 싱어를 섭외해서 이렇게 본인이 프로듀싱한 곡을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So,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신 Groovin님의 곡인데 밤이 돼서야 라는 곡인데요. It features a vocalist who is also singer-songwriter as well. Kamel 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께서 보컬로 피처이 됐는데 또 공동 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Kamel also wrote the lyrics together with the Groovin.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성향의 인디 곡들이 있었어라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it's well made and very well polished in terms of production.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Groovin featuring Kamel. The song is 밤이 돼서야.

Groovin' 밤이 돼서야 카멜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밤에 듣기 참 좋은 그런 urban soul R&B sound. 약간 시티팝 감성도 느껴주신다고 스콜 위즈덤님께서. 그렇죠. 시티팝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귀에 착 붙네요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That was our first in discover track, Groovin' 밤이 돼서야 featuring 보컬 카멜. Let's get to our second track.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메인스트림 음악 같은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Songs that will be featured today has a lot of mainstream feel to it. 그냥 차트 100위 안에 듣는 곡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popular한 성향의 곡들입니다. Second track is by singer-songwriter 이마리 씨의 곡인데요. 이마리 씨는 원래는 그 마리탱이라는 2인조 밴드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She started out with the band named 마리탱, was a duo. 근데 이제 그 밴드는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그런 밴드였다고 합니다. 음원이 인스타그램에 쓰이고 또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 안에서 곡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The objective of this band, Maritain, was very clear, right? To make a sort of an Instagrammable music and hoping for monetization from the Instagram. 그러니까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딱 어떤 포맷에 맞춰진 그런 음악을 만들었는데 약간 그런 약간 틀 안에서 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So she decided to kind of do it on her own. 이제는 혼자 이런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좀 벗어나서 틀에서 벗어나서 이 말이라는 이제.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또 회사와도 이제 계약을 마무리하고 so I guess the contract with the company expired as well. So completely on her own. 그래서 좀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혼자 음악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작사 작곡, 편곡, 또 믹스 마스터링, 엔지니어링까지 혼자 다 하신다고. 이마리 씨의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바다 끝에 있어도 널 만나러 갈게.

이 말이입니다. 네가 바다 끝에 있어도 널 만나러 갈게. Very just a soft and sweet kind of song. And kudos to 이마리님, who is doing everything. 작사, 작곡, 편곡, engineering, mix, mastering. I guess these days, you know, with help from some very affordable equipment, 집에서도 이제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제 좋아졌는데, I think we'll see more and more of this kind of you know, all in one, who can do it all kind of artist. 요즘에 그런 또 트렌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in this cover 곡. So let's move on to our third artist for in this cover segment today. His name is 이인성, and I wasn't actually able to find much information. Just the fact that he is a singer-songwriter. 근데 이 곡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이제 그 음반 자료에 주셨는데, 시작의 순간 앞에 서서 멀리 수평선 뒤를 바라보면 막연하게 피어오르는 설레임과 두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Standing at the threshold of a new beginning and gazing beyond the distant horizon, we often find ourselves facing a quiet mixture of excitement.

and fear. 그럴 때마다 수평선을 건너와 내게 용기를 주는 노을빛 돌고래를 그리는 노래입니다. So song is about imagining a sunset-colored dolphin crossing the horizon to bring me courage whenever I feel that way. I guess it is sort of an imaginary dolphin that we think of whenever we need some courage. 뭔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의 돌고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이인성입니다. 노을빛 돌고래.

인성 놀빛들 돌고래였습니다. Another sort of a city pop vibe song. 제니님께서 진짜 city pop 모음 여름밤에 운전하며 듣고 싶은 목소리도 연주도 시원한 느낌. It's kind of song that I would love to listen to while driving on a summer night. 이렇게 음악이 따뜻함도 주고 시원함도 주나요? Yes, I felt that way too. 맞아요. 이 돌고래라는 이 동물이 주는 따뜻하면서도 뭔가 희망적인 그런 느낌이 곡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 optimism and the hopefulness that we find, you know, when we see dolphins, I think it's just exactly is sort of represented and described in this song. 잘 듣고 왔습니다. 이인성, 노을빛 돌고래. And before moving on, regarding 이마리님, who was the song before this one, 5750님께서도 이마리님에 대해서 드라마 OST에도 어울릴 것 같은 달콤한 목소리, 다재다능하신 분이네요. Yes, I think definitely we can

imagine hearing Imari Nim's voice in drama OST. I think she has the voice and the songwriting for it. 마지막 아티스트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artist, I'm assuming that it is his moniker, 김눈물 씨인데요. 김눈물 씨는 2012년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데뷔를 하셨네요. Made a debut in the 2012 MBC 대학가요제, the campus singing contest. I'm assuming that he is in his 30s now, 그죠? 30대이시기 때문에 이제 30대의 경험을 노래하는 눈물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So in the 30s and singing about stories that require tears, that brings tears, right? Sort of. 그렇군요. 어떤 곡인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눈물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김눈물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I get it, yes. 눈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티스트라는 표현이 정말 적합한 그런 감성의 어떤 모던 락 싱어송라이터이시군요. 잘했습니다. 또 훌륭한 음악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눈물, 아무것도 못해요 was the last track for today's In This Cover segment. So a lot more to come on this segment. So tune in every Thursday to discover more gems from Korean indie scene.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그 지원해 주신 그런 이 코너 지원해 주신 또 추천해 주신 아티스트 곡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곡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So that is it for today.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today.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Remember,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iving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That was Robbie Williams and Nicole Kidman, Something Stupid. Are you guys all humming into this song? We're all talking about humming today, everyone, because we do that when we are in a good mood. 진짜 생각해보니까 정말 사람이 막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콧노래를 막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빨래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그 사람만의 그런 어떤 기분 좋음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기도 한데. I mean, everyone think about it. Maybe happiness isn't always a big dramatic moment. Sometimes it is just catching yourself humming without realizing it. 이런 게 딱 행복한 모먼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So if one of today's songs kind of gets stuck in your head, I'd call that a pretty successful morning. Because obviously we have our DJ Ba outside the studio who's ready to play all of those good song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hum to at least one of those songs, you know, that counts right. That means you're having a happy moment for yourself.
1: 오늘도 그러니까 선곡을 믿어주시고 단 한 곡의 노래로도 여러분들이 허밍을 한다면 그런 딱 행복한 모멘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세요.
0: DJ Ba. Ba stands for 바구니 and also Ba stands for basket. Ooh, both in English and Korean. Let's go, DJ Ba.
1: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So everyone, let's see if we can send you into the day with that little tune and hopefully a lighter heart,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re live in the studio today.
1: 오늘도 화창하게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Also, we're on Viewable Radio.
1: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유튜브로 가셔서 우리 채널 TBS EFM으로 들어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0: So come on in to watch me live with here, 디봉이 as always.
1: 정말 항상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 초 귀염둥이 디봉이랑 같이 있습니다.
0: And also, while you're tuned in, if you want to talk to me, Summer, or if you want to request any songs that you want to hum into,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1: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0: And if you'd like to leave free comments, you can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1: 어디 봅시다. 우리 영 H 반장님 또 1등으로 오셨습니다. 역시 반장님이요. 이러니까 반장하지. 아무나 반장 못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저희가 영 H 모닝그룹 반장시켜드린 게 아니에요. 굿모닝이라고 보내주셨고
0: 하진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웰컴.
1: 굿모닝입니다. 수영장 안 가는 날이라서 일찍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0: So today I don't go swimming, so I was able to check in early.
1: 아, 수영 안 가는 날에 이런 또 장점이 있군요. 오늘은 왜 안 가세요? 쉬는 날이세요? 매일 하시는 건 아니시구나. 퐁당퐁당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군요.
0: Okay, got it. 우리 하진님의 모닝 루틴 완전 팍 완료.
1: Dr. Paper님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모두 굿모닝이라고 따뜻하고 스윗하게 인사 보내주셨고요.
0: And hello, Bensboro. Yay, thank you so much for the extra effort. Oh, it's nothing. It's completely nothing. I guess you're referring to today's guest, right? For casting today's guest.
1: 맞습니다, 여러분. We're going to be having a special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0: Ooh, long time no guest. Actually not. We had Christina,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in our studio last week. And today also, we're going to have a special real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1: 오늘 역시도 게스트가 옵니다.
0: Today we will be having the singer Isan joining us in the studio, the winner of an audition program called The Scout.
1: The Scout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우승자 이산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이따 8시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0: And he will be singing live.
1: 오늘 두 곡이나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라이브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도 이따가 가수 이산 씨한테 그런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today, Morning Groovers. This will be the question of the day.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We're talking about our little happy moments, and that includes us, you know, just automatically humming to a song that we like.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기분 좋은 순간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So when do you catch yourself humming without even realizing it? What kind of moment makes you start humming? What puts you in a good mood that makes you want to hum to a certain situation? Let me know. 콧노래 언제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maybe on her way for a morning run. 드디어 나만의 시간 뛰러 간다. 짜라 짠 나는 DJ 봐.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 뭐 밖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떤 웹툰을 볼까 이러면서 허밍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 이런 기분 좋은 허밍 모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답을 드릴까요? I'm a very energetic person, and I believe that you guys already are aware of that fact, but I sometimes run out of energy too, believe it or not. 텐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제가. 근데 저도 방전이 되게 되는 편이에요. 방전이 좀 의외로 빨리 됩니다. 근데 충전도 빨리 돼요. 약간 저렴한 보조 배터리라고나 할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방전이 빨리 되지만 충전도 정말 빨리 돼요. So I am a type of a person who's able to take like a 10 minutes nap and just feel fully recharged. 한 10분만 자도 완전히 충전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허밍이 나와요. 그때 뭔가 에너지가 충전됐을 때 나 이제 에너지가 막 충전됐어 이러면서 그 에너지를 허밍으로 분출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노래나 춤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So whenever I'm in a good mood, when I am fully recharged at home, I would just run around home, like dance to myself and hum all the way.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네다섯 번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집에 좀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집순이가 좀 돼버려가지고 그런지 I try to find something really fun. So I guess humming is part of it. 그리고 뭐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여행 갈 때 막 여행을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허밍하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콧노래 나오는 순간은 꽤나 자주 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So when do you catch yourself humming without even realizing it, Morning Groovers? I want to know about your own humming moment. Okay?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나는 이때 콧노래가 나와요 라고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아,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언제 허밍하시려나? 뭐 모닝 그루브 들을 때? 출근길? 퇴근길?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저 궁금하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밍이랑 약간 비슷한 노래이죠. This song includes a little bit of humming sound into it. People have their different ways to hum. Some people would be like and some people would be like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I hope our Sunset Morning Groover is listening at this moment because I'm aware that she's a fan of this person. Let's have a listen to Kevin O, Baby Blue.

Morning Groovers, let's get it. What makes you hum?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일까요? 아, 다행이네요. I feel so relieved that she is tuning in at this moment. 우리 Sunset Morning Group께서 꺄! 사랑해요라고 해주셨고 콧노래가 나올 땐 바로 지금이에요. 고막을 정화시켜주는 So it clarifies my eardrums, obviously, because she is listening to a song by her favorite musician. 노래가 나올 때 콧노래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해주셨습니다. And I guess that you have been humming towards the song. Good, good, good. 자, 이제 선셋 모닝 그룹 한분 허밍하셨고요. We're gonna be playing so many songs, and I hope a lot of you guys can hum into your songs, thinking that, oh, that is my jam. 이거 내 노래인데? 막 이러면서 기분이 여러분들 한 노래라도 들으셨을 때 좋아지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허밍하실 준비 많이 해주시고요. 난 이때 허밍을 좀 많이 해요. 이때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왜냐면 기분이 좋거든요. 싶은 사연 보내주세요. And during that moment, we have been getting some check-in messages from our 상민님, our morning groovy, 그리고 찬이송 morning groover, 우리 water tank morning groover까지 모두 와주셨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시고요. 예, 차 한잔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Yeah, beef or chicken? Let's go. 좋습니다. 콧노래 순간 언제 있는지 한번 또 사연으로 알아봐 볼까요? 1717 Morning Groover responded. 내일 쉬는 날이다. 룰루랄라.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출근길이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I know, right? We're expecting some vacation because tomorrow is an off day. And we have Saturday and Sunda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휴가 있는 거죠. 금, 토, 일 이렇게 쉬게 되니까. 솔직히 뭐 길진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야.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It is Thursday, but it does feel like Friday. 우후, 너무 좋지 않나요? 내일 뭐 어디 가시나요? 우리 1717 모닝 그룹어? 그냥 쉰다는 그 팩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콧노래가 나오죠. Is there anyone who would kind of hum because they feel good on their way to work? 혹시 뭐 출근길에 그냥 출근하는 게 좋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궁금해요. 왜냐면 꼭 모두에게 출근길이 나쁠 수는 없는 거잖아요. Some people might actually enjoy going to work. So I'm really curious because I was like that. 저는 막 TBS 출근하고 막 이럴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Yeah, of course, there are some places as I'm a freelancer. To be honest, there are some places that I don't want to go sometimes if I'm feeling tired. 근데 TBS 올 때만큼은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계시면 또 알려주시고요.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업계에서는 콧노래가 절로 나는 기분 좋은 순간은요. 제가 낚시를 엄청 좋아해서 낚시 가는 길에 당일에 낚시터로 운전하고 가는 그 순간이 제일 기분이 좋은 순간입니다. So I enjoy fishing. So obviously it feels good on my way to go fishing. And that is the time where I get to hum to myself. 콧노래가 절로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취미 관련된 거 하면은 너무 기분 좋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나 이러면서 신나는 그 기분이 여기까지 막다 느껴져요. 고기 좀 잡으셨을까? 고기 좀 잡으셨어요? 어떤 거 잡으셨나요? 저 오늘 기분 좋은가 봐요. 왜 이래? The thing is that I've been having some good night's sleep lately. 확실히 사람이 좀 잠을 잘 자니까 최근 들어서 좀 정확하게 9시 반, 10시 전에 잠이 들어서 깨지 않고 통잠을 자거든요. 신생아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컨디션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Everybody, a tip for you, a living tip. You know, have some good night's sleep. It makes you feel good. It makes you feel energetic.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요. 잠잘 자면 썸머처럼 됩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 says,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앞두고 그 전에 1시간 정도 산책 나갈 때, 그리고 어젯밤 오늘 모닝그루브 생방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잠들 때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진짜 뭐예요? So having this expectation to catch Morning Groove live, it makes you feel good. That makes you wanna hum. And also waiting for your favorite TV program to go on air. Before that, you would take a walk for about an hour. 그한 시간 걷는 동안에 얼마나 기대되실까? 아, 오늘은 또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할까? 아, 집에 가서 씻고 정말 말끔하고 경건한 자세로 프로그램 봐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There is this thing about catching a certain TV program live.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 본방사수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무조건 화장 다 지우고 양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딱 그게 드라마를 맞이하는 저만의 자세라고 할까요? 절대 뭐 이제 퇴근하고 온그 자세로 이렇게 보지 않고요. 경건하게 깨끗한 나의 모습으로 드라마를 봐야 뭔가 몰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Is there anyone like me, you know, who would have to, you know, wash out all the makeup and put on their PJs to be able to watch their favorite drama live?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만 이런가요?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your little happy moments that makes you wanna hum. 기분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now get to a song break requested by our 사뚜기 morning groover. 고등어 파티, 맛있어 농어회. 회가 생각이 나는 노래입니다. Here is Eric Clapton, Wonderful Tonight.

All right, we have some messages regarding our MD Q&A question. What makes you feel good that you wanna hum?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일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responded. 출근 2시간 전에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누워서 자면서 라디오 듣는 게 가장 행복하네요. 오늘만큼은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And they have actually sent in a picture.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민증 사진인데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생일이시네요. 와우, happy birthday! 이렇게 간접적으로 서프라이즈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 또 이렇게 생일을 리빌하는 방법이 있군요.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허밍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You know, have this whole entire day feeling good about yourself that, you know, makes you wanna hum all day long. 오늘 기분 좋은 하루 종일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Happy, happy birthday.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그 기대하면서 라디오 듣는 그런 맛이 있어요. 저는 라디오 되게 좋아서 막 듣는데, 오프닝을 막꼭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프닝 들으려고 막 그렇게 기다리는 적도 있고, 옆에 누가 있을 때 떠들면, 아, 조용히 해봐! 이러면서 그 라디오를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막 기다리면서 라디오를 듣는 그 마음.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라면, 아, 오늘은 또 무슨 얘기할까? 이런 게 당연히 좀 궁금하게 다가오거든요. And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날씨가 상쾌할 때, 화창한 날, 허밍이 납니다. 특히 요즘같이 장마 시즌에는요, 이번 주에는 금, 토, 일, 제주도로 가족 여행 가는데 비 소식이 있네요. 반전 날씨로 허밍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So, when the weather is fresh and sunny, I just can't help humming a tune, especially during the rainy season like we're having now. My family and I are heading off to Jeju this Friday through Sunday, but the forecast says that it'll rain. I'm hoping for a surprise change in the weather so that I can be humming happily instead. 제주도 날씨는 몰라요. 제주도는요, 북쪽 가면 비가 오는데 또 서쪽 가면 갑자기 쨍하고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친구랑 제주도 갔을 때는 해가 있는 곳을 따라갔었어요. 이쪽엔 비안올것 같은데 해서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래서 날씨 요정을 셀프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체니송 모닝그룹버께서도 비가 안 오는 곳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걸어 다니는 요정이랄까요? How nice! You're gonna have so much fun in Jeju Island with your whole entire family. 가족이랑 모처럼 이렇게 여행 가면은 사실 비 오고 이러는 것도 추억이에요.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을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weather definitely affects our mood, doesn't it?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이 날씨가 큰 변수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막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날씨가 우중충하고 이러면 안 받쳐주면은 그 기분 좋음을 덜 느끼는 느낌이랄까요? So the weather and your mood has to kind of match because it really affects our emotions and our sentiments.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막 집에만 있다가 막 뛰쳐나오잖아요. 그 날씨를 즐기려고. So this basically proves, you know, how we have been longing for that good weather because everybody would be out under the sun when the weather is really good. 모두가 그 날씨를 만끽해야 돼. 날씨가 좋을 때 최대한 만끽해야 돼.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참 우리 기분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인가요? Which moment makes you wanna hum because you're feeling so good and happy?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That was the Smashing Pumpkins, 1979. And Dr. Paper commented about this song, Smashing Hobakter, 1979. 듣고 싶었던 노래가 나오면 절로 흥얼거려요. So I guess this was the song that you have been wanting to listen to. So how is 박원희 팀장님 doing that? 혹시 저 몰래 뭐 이렇게 우리 모닝그루버들과 대화 나누시는 거세요? 여러분 저 혹시 저만 놔두고 이렇게 박우리 팀장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따로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Because she's so good at matching up those, you know, song requests.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을 이렇게 딱딱딱 틀어주시는 이런 텔레파시 능력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Only by DJ Ba. 이거 근데 얘기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뭔가 좋아져요. It makes me feel good. DJ Ba 하고 나면은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게 있어서 중독성이 있네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Benny says, Good morning, Summer PD and everyone. For me, when the weather is so amazing, in the morning during sunrise, it makes me want to hum. I know, right? So I did mention about the weather, and weather really affects us. And from the very start of the day, if the weather is really nice, it really deteriorates your whole entire, like, determines your whole entire mood for the rest of the day. So I can totally feel you. How is the weather in the Philippines at this moment, by the way? 지금 필리핀 날씨는 어떤가요?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our Benny reporter, please respond to me. Can you hear me? I'm curious.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Good morning. Yeah. 썸머 PD님 랩하실 때요. On Monday, on Tuesday, on Wednesday. Every morning at 7 o'clock. Uno, dos, tres. Are you regarding that jingle that I made? 매일 아침요. 이거 나올 때 기분 좋으시구나. 아, 갑자기 이거 녹음하고 막 만든 거 생각이 나네요. 골방에 딱 갇혀가지고. On Monday, on Tuesday, 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고 또 하고. I was like repeating myself. And while editing it, I was like bursting into laughter. 이거 근데 제 친구가 맨날 따라해요. 저 만날 때마다 every morning at 7 o'clock. 막 이러면서. 맨날 제 앞에서 따라하는데 아주 웃겨요. 막 모닝 그룹, 갓디 그룹 이거 하는데 그 친구가 모닝 그룹, 갓도 그룹 막 약간 이러면서 막 되게 열심히 따라하는데 하나도 안 똑같다고 제가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But anyways, it's good to know that you guys are enjoying that. 우리 근데 그 웃긴 게 그거 하고 나서 뉴스 나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막 모닝 그룹, 갓디 그룹 하다가 딴딴딴 TBS EFM 뉴스 막 이러니까 웃기죠. 그런 게 바로 모닝 그룹의 매력이에요. 우리 켄 모닝 그룹어 안녕하세요. 얻기 힘든 무언가를 그것도 많이 얻을 때가 아닌가요? 최근에 유통기한이 넉넉한 맥주를 잔뜩 샀을 때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Acquiring something in a big portion. I know, right? And especially if that is your favorite stuff that makes you want to feel good. And looks like you sent in a picture. You have bought way too many beers. 와, 이게 몇 박스예요? 하나, 둘, 셋, 넷.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 요즘에 그 맥주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걸 6캔 500ml 그거 있잖아요. So I was at a baseball stadium with my friend and my friend was like, "Do you want a little bit of beer?" 저는 맥주 한 잔밖에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마시지 뭐 이랬는데 갑자기 그 6캔짜리를 막 사는 거예요. 주고 야, 나 한 캔밖에 못 마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거 다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6캔을 막 벌컥벌컥 다 마시더라고요. 와, 놀랬습니다. 이 맥주 러버들은 진짜 옆에 화장실만 있으면 끊임없이 막 마실 수 있나 봐요. Anyways, as long as that, you know, kind of makes you wanna hum, that counts right.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너무 좋아서 콧노래 나오는 순간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humming moment is right now at this moment where we can all enjoy together.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with a very, very special guest. 제가 밖에서 인사 나누고 왔거든요. 정말 훤칠하고 잘생기고 아, 또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지 감도 안 오잖아요. Morning Groovers, get ready for all of tha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Bon Iver, Perth.

0: 호스트로피만큼이나 그 존재감도 확실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더 스카웃의 최종 우승자이자 그냥 노래 한 소절이면 분위기를 막 장악하는 차세대 감성 보컬이 와 계시는데요. Today's guest didn't just win the Scout Audition. He won over the audience with his voice, groove, and undeniable stage presence. 이승철 가수도, 성시경도, 웬디도, 영케이도 모두가 인정한 a rising artist who can own the room from the very first note. Please welcome 이상.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1: 아, 아닙니다. 이런 영어도 함께 하시는 줄 처음 몰랐네요.
0: 아, 맞아요. 여기가 한영 라디오라서 한국어 영어를 이제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 반, 한국어 반, 공기 반, 소리 반 같은 느낌으로.
1: 좋네요. 노래 갖고 네.
0: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간만에 좀 되게 훤칠하고 막 멋진 게스트가 오니까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원래 이 정도로 텐션이 높진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되게 얌전한 사람인데. 이산 씨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을 모닝그루버라고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모닝그루버 분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입니다.
0: 아, 부산 사나이.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그러면 원래 부산 그 말투를 약간 가지고 계신 거세요? 지금 이렇게 아니면은 전혀 없으신 거세요?
1: 아니요. 원래 엄청 저는 몰랐는데요.
0: 네.
1: 올라오고 보니까 저는 네, 또래 중에서도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더라고요.
0: 아, 막상 서울 올라와 보시니까, 아, 나는 부산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1: 지금은 아마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말씀 나누다 보면.
0: 그쵸, 뭐 흥분하거나 네. 뭔가. If you get emotional, you would have that 부산 dialect coming out, and I love it. 저 부산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스카웃 프로그램이 이제 군 성원 끝에 이제 끝이 났는데 프로그램 끝나고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1: 아, 이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쉴까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승을 해서 그런지 이제 대선배님 이승철 선배님의 콘서트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는 고막 남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첫 라디오도
0: 그러니까요.
1: 나가게 되었네요.
0: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스카웃의 우승자가 무려 첫 라디오가 여기예요. TBS EFM 모닝그룹.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I got so excited when I heard the news that he was going to be on our show. 얼마나 또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은지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1: 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0: 전해드리고요. 아, 서로서로 감사한 거죠. 네. 아니, 쉬기는 뭘 쉽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막 바빠지고 더 네. 바빠질 거예요. 아마 라디오도 더 출연하시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 네, 지금 가장 사실 노를 져야 할 타이밍이죠.
0: 그렇죠.
1: 뭐 언제 쉬겠습니까?
0: 그럼요. 이제 시작이고 네.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커리어들을 쌓아가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너무너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승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0: 것 같은데 이 최종 우승자로 그 이산이라는 그 이름이 딱 불렸을 때 저는 그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뭐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요. 최종 우승자 호명이 되셨을 때.
1: 아무래도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뭐랄까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그냥 되게 붕 뜨면서 그런 그 감정의 고양함이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그한약넉달 동안 촬영을 했는데 너무 즐겁고 힘들고 같이 촬영한 분들이랑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정말 약간 너무 감사하다고도 모자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잔뜩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랬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그
1: 네.
0: 힘든 시간 나를 서포트해 주던 사람들 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So according to him, so many thoughts have popped up in his mind when he won the competition. The people who have been supporting him, all of those hardship experiences that he had, and that was such a touching moment for him indeed. 이제 근데 상위권을 꽤나 좀 유지를 잘 하셨었잖아요, 방송 내내.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 내내 이제 상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도 하셨는데, 전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솔직하게
1: 네.
0: 마음으로 혹시, 어머, 이러다 나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잘될것 같으면 나 이러다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이산 씨는 어떠셨어요?
1: 이제 일단 처음에 저는 굉장히 저를 낮춘 상태로 촬영장에 들어갔었어서 전혀 기대가 없는 상태였는데
0: 네.
1: 왜냐면 다 너무 멋진 형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소위 말해 쫄아 있었는데 처음 이제 1차 본선 그 사전 투표가 끝나고 1차 본선 투표가 끝났었을 때 결과가 이제 첫그 남미에서의 반등이 딱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그때도 약간 잠깐만 이거 뭔가 해볼만 하려나 싶다가 그 직후에 바로 이제 2차 결선에서 저희 웬디 팀이
0: 네.
1: 그 1등을 하고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 이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는 그럼 저희가 현장 점수에서도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난 사전 투표에서도 약간 우위에 있네 해서
0: 이거 되겠는데?
1: 이거 이대로만
0: 해볼만 하겠는데?
1: 네, 해볼만 하겠는데 싶었습니다. 그때 딱
0: 그래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처음엔 좀 긴장 상태다가 이게 뭔가 점수를 잘 받다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1: 네.
0: So obviously you were very nervous from the very start, but you started to gain confidence as you were starting to get some great scores. 아, 우리 이산 씨를 향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께서 오늘 초대 게스트로 R&B 소울이 넘치고 멋진 음색의 이사님 나오신다고 하는데 벌써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1: 오.
0: 즉각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 신나 봐.
0: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도 더 스카우트 우승자 이사님 격하게 환영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실시간 반응 너무 재밌죠?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에요.
1: 저 전혀 몰랐어요.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렇게
0: 네.
1: 실시간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소통이 가능한
0: 네.
1: 그런 매체인 줄 저는 몰랐어요.
0: 완전 그 요즘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많이
1: 네네네.
0: 하잖아요. 뭐 틱톡 이런 거. 그게 원조예요, 라디오가.
1: 아, 너무
0: 예.
1: 신기하네요.
0: 라떼는 라디오가 원조였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라디오 매체가 원조고 아마 우리 산 씨는 라디오 세대는 아니시니까 확실히.
1: 그렇다고 하면 조금 그러려나요?
0: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라디오 친구들이 많이 접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쵸?
1: 들으면서 잘하진 않았죠.
0: 네.
1: 네.
0: 하지만 이제 출연도 이제 점점 많이 하실 거고, 라디오 소통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1: 아,
0: 계속
1: 네.
0: 문자가 올
1: 너무
0: 거거든요.
1: 좋네요.
0: 네,
1: 너무
0: 또
1: 신기한 거.
0: 소개해드릴게요.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you have anything to say to our guest, 이산, do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우리 이산 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one special trait about Isan is that he is actually half Korean and half Peruvian. And I was just so excited when hearing about this news. 이제 페루 한국인 혼혈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페루에 산 적이

0: 있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저 페루에 살았었습니다.
1: 이건 또 우연이네요.
0: 정말 랜덤하죠? 2년이에요. 저는 리마에 살았었어요.
1: 저도 마침 리마에,
0: 어머, 그래요?
1: 네.
0: 리마 어디 사셨었어요? 전 라몰리나라는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1: 아,
0: 네.
1: 리마에서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0: 그렇죠. 예.
1: 나.
0: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쵸?
1: 아니요, 초등학교 꽤 오래 다녔습니다. 한 6개월
0: 정말요?
1: 정도 다녔어요.
0: Entonces hablas español?
1: poquito,
0: Un
1: 네.
0: poquito.
1: 열심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1: 네.
0: 스페인어 너무 매력적인
1: 네.
0: 언어라서 저는 스페인어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그 페루에도 그 페루 사람들이 쓰는 스페인어 그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 친구를 보통 아미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1: 네네.
0: 거기는 가우사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네.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0: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나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약간
1: 아, 네.
0: 페루비안 슬랭이라고나 할까요?
1: 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아, 잘하시네요. 너무 그래서 반가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이제 음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이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시는 거를 이제 종종 저희가 봤는데, 기타 연주를 거의 메인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기타를 잘 치시니까, 어디서 배우신 걸까? 뭐, 독학을 하신 건가? 언제 도대체 어떤 계기로 기타를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So, how did you start playing the guitar?
1: 일단, 노래도 원래는 어딘가에서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고 흥얼거리면서 불렀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기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금씩 띵가띵가 치면서 놀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던 즈음에, 이제 음악을 업으로써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음악,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타도 바로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큰 계기라고나 할까요? 그냥 정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잘하다 보니까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네.
0: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타랑 친하게 지내셨던 거네요.
1: 네,
0: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연주도 하다가. 정식으로 딱 배우니까 어때요? 좀더 다르던가요? 아니면.
1: 다르죠. 뭐, 혼자 독학으로서도 충분히 늘수 있지만, 효율성이라고나 할까요?
0: 네.
1: 그 시간 단축이 정말 큰것 같아요.
0: 아,
1: 정말
0: 그렇구나.
1: 혼자 하던 때보다 빨리빨리 자가 피드백도 하면서 이렇게 레슨도 받고 하면은 네, 정말 빨리 느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 기타 소년 이산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제가 이 이산 씨의 노래를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재능이라는 게좀 타고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막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이런 독보적인 재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그 페루 출신의 어머니와 이제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1: 네.
0: 뭔가 그 집안에 숨겨진 그 DNA, 음악적인 DNA가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시면.
1: 어쩌면 원하던 대답은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하고 기타를 쳤지만, 그에 반해 저희 외가 친가에는 예체능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0: 와.
1: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제 아래, 5살 아래 형제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저처럼 이제 제대로 할지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0: 네.
1: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예체능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뭐
0: 네.
1: 저와 저희 동생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는지.
0: 너무 신기해하시겠다,
1: 네.
0: 집안에서도. This is kind of a surprise because he has this big family and nobody in the family has actually started in their music career except for Isan and also his little brother. 그쵸? 어린 남동생인
1: 네,
0: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Wow, this is rather a very special experience indeed. 우리 하진님께서, 엥? 어제 고만 남친 출연 보고 이사님 만나려고 일찍 출근했는데,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니 조금 아쉽네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만 남친 어제 보셨대요.
1: 감사합니다. 제 데뷔 무대죠.
0: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모닝그룹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셨으니까. 나 이제 좀 제법 유명해졌는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실감이 좀안 나죠?
1: 네, 아직 솔직히 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몇 주도 되지 않.
0: 되게 벙찔 것 같아요. 이게
1: 네.
0: 꿈인가.

0: 아직 정말 체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1: 아무래도 그럴
0: 뭔가.
1: 것 같기는
0: 네.
1: 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펭귄킬러님께서 궁금한데요. 이사님은 혹시 본명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0: 네, 제 이름 이산 외자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오얏리자의 외산자 쓰는 본명입니다.
1: 저도 오야니입니다.
0: 아,
1: 네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공통점이 많네요. 페루 오야리.
0: 네.
1: So, Ethan is really his real name given by his father. 아, 그리고 제가 이산 씨의 그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페루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페루아노스들에게
0: 네.
1: 혹시 뭐 인사 한마디, 뭐 한국어든 뭐 스페인어든 좋으니까 한마디 좀 가능할까요?
0: 네, 안녕하세요. 항상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렸는데,
1: 네, 너무 궁금하다.
0: Hola, chicos. Soy Lisan. Estoy en la radio.
1: 너 빼도 그래.
0: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페루 팬분들에게 또 페루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는 모닝 그루버
1: 네,
0: 분들에게도
1: 맞습니다.
0: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1: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얼떨떨하고 이렇게 뭔가 실감이 안날 때는 라이브 한 곡을 들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0: 네.
1: 우리 이제 페루 친구들에게도 인사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귀 기울여가지고 우리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We're gonna actually have a listen to his live singing. 세미파이널에서 부르신 노래잖아요. 널 위한 R&B.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노래 한번 지금 라이브로 들어보실까요? 준비되셨을까요?
0: 넵.
1: Okay, let's get it. 이사님이 부르시는 널 위한 R&B. This is live, everyone.

0: was one amazing live session. Did you guys hear that? Oh my gosh, I was able to listen to this on the very front row.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와, 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잘하세요? 처음 출연하셨는데.
1: 아니요. 땀이 잔뜩 나네요.
0: 아, 긴장하셨어요?
1: 긴장도 했고. 네. 사실 오늘 오는 길에 생각해봤는데 네. 아침 8시에 노래를 해본 적이 있던가
0: 처음이죠. 네. 아, 여기서 첫 경험들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사실은 이 라디오 라이브 특히 아침에 하는 거는 그냥 웬만한 좀 베테랑 가수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리 뭐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도 라디오 라이브는 좀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딱 귀에 탁 꽂히게 바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좀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소울풀한 노래인데 제가 그 감상했던 무대보다도 오늘 소울이 더 느껴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0: 아, 긴장해서 나오는 소울 너무 매력적이신데 We have a lot of reactions from our listeners. 우리 청취자 문자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와 지금 이거 라이브죠? 이사님 모닝그룹들의 고막을 다 녹이면 어떡해요? 진짜 잘하시네요. 널 위한 R&B 음색이 진짜 좋으세요. 얼굴도 완전 미남이신데 탄탄하고 솔틱한 보이스 이사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원더허브님께서도 와 오늘 출근이 늦어서 차에서 라디오 들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채널을 잘못 눌렀나 했어요. 이사님 라이브 너무 좋아요.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대요. 현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라이브였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민준리나맘께서도 부모님이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훈훈하니 너무 좋아요. 노래까지 입덕 완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o you have some new fan.
1: 뭔가 한두 명 또 새로운 팬분이 네. 생기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체감되는 네. 뭐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0: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모닝그루버가 만약에 입덕을 하시면 무서워요. 이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의리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뭔가 점점 이렇게 팬분들이 늘어나는 저도 뭔가 이모로서 뿌듯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때 더 스카우트 파이널 때 이제 방청을 오셨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노래를 꽤 오래 했지만 제 노래를 공연장에서 보신 적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노래 듣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또 정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0: Must have been a very special experience to be able to let your parents listen to your live and also, you know, being able to win at a big audition program.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ndeed.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뿌듯해하실 거 상상 이상으로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요.
0: 좋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순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감성과 분위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 이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I'm here with singer 이산, the ultimate master of mood who draws you in from the very first note. 그 데뷔 40주년을 맞은 그 이승철 씨 있잖아요. 레전드인데 그리고 성시경 씨와 함께 한 무대에 서셨잖아요. 그 두 대선배들 사이에서 첫 방송 무대를 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네.
1: 어우... 제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사실 이승철 선배님, 성시경 선배님 모두가 아시는 국민 가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스카우트 우승했을 때보다도 반응이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더 스카우트 또 더 스카우트이지만 그때 고막 남친 촬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아 이제 약간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특히 했던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게 많고 드릴 질문도 너무 많고 합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We're gonna take one song break and continue talking more about 이사님. 오케이, 이제 이사님과 좀 의미가 있는 곡으로 한번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This is Hugo with Tomboy. Stay tuned!

0: Welcome back,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feeling very fortunate myself because I'm currently seated here with a very charming singer, Yi-san, in the studio.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가수 이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1: 어우, 그래도 노래를 한 곡 하고 나서 그런지
0: 네.
1: 약간 조금 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0: 숙제를 끝냈다.
1: 네.
0: 아침 라이브 쉽지 않아요. 그 대단한 걸 해내시다니. 우리 0117 모닝그룹업께서 게스트분 누구시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셨어요.
1: 목소리 칭찬은 언제 들어도 되게
0: 그렇죠.
1: 뭔가 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0: 칭찬할 만하니까요. 노래를 부르실 때랑 그다음에 그냥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세요.
1: 아.
0: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하면서 설레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막 이제 고막이 막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할 것 같은
1: 목소리 칭찬을 한 번 들으면은
0: 네.
1: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 나 목소리 좀 좋은가? 아니, 더 깔고 막
1: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0: 그리고 6497님께서 와 이사님 목소리가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라디오로 집중해서 들으니 훨씬 매력적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kind of like this radio is amplifying his voice. 이 매력을 조금 더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라디오가 그쵸?
1: 그런가 봐요.
0: 네.
1: 역시 마이크가 섬세해서.
0: 그럼요.
1: 노래하기는 힘들지만.
0: 수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고컬 음악방송 모닝그루브 우리 이산 씨 덕분에 고컬 음악방송이 됐습니다. 모닝그루브가. 원래 이두저도 아니었는데.
1: 아니요.
0: 중구난방이었는데 오늘은 음악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톰보이 노래 직후 즉석에서 기타 치면서 부른 셜록도 압권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셜록은 진짜 그 기타 치면서 부르는 그 매력을 딱 돋보이게 해줬던 무대 같아요.
1: 네, 특히 저는 셜록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한데.
0: 왜요, 왜요?
1: 제 셜록이 원래 엄청 오랫동안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그 곡을 제가 직접 이제 제 선생님께 가져가가지고 제가 이걸로 입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곡을 붙잡아가지고 그 곡을 통해서 기타도 엄청 많이 늘었고 근데 그걸로 더스카웃에 가져갔었을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굴러온 게 사실 저한테는 거의 인생을 가장 많이 바꿔준 곡이 아닌가 싶어요.
0: 굉장히 의미가 큰 곡이네요.
1: 네.
0: 너무 영광이었겠어요. 이 노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런 의미 있는 곡을 또 이렇게 선셋 모닝그룹에서 인상 깊게 봐주셨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Oh my gosh, the studio is all heating up. So it's time for us to kind of enjoy that moment with a little game. We have actually prepared a balance game to get to know Yi-san a little better. 밸런스 게임 아시죠?
1: 네.
0: 네,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1: 짜장면.
0: 와, 저랑 잘 맞았네. 저랑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제가 너무 역나요, 지금 혹시?
1: 벌써 세 개째네요.
0: 그러니까요.
1: 아니, 좋습니다. 점점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0: 인연이네, 인연.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대답 시간을 조금 짧게 가셔가지고 대답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So, are you ready? 준비되셨을까요? ¿Estás listo? 갑자기 나온 스페인어.
1: 네, 말씀드렸지만 다 이해는 하지만 대답은 네. 이제 한국어로.
0: 오케이, 네. 준비됐습니다.
1: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자, 평생 무대에서 악기를 한 개만 연주할 수 있다면 기타만 연주하기, 그리고 피아노만 연주하기. 하나, 둘, 셋.
1: 기타.
0: 기타, 역시 기타. 자, 음악 작업을 해야 한다면 새벽 3시에 영감이 폭발하는 작곡 작업 때 아침 6시에 정신

0: 이 번쩍 뜨는 보컬 연습. 하나, 둘, 셋.
1: 새벽 3시에 영감이 잔뜩 드는
0: 작곡
1: 작곡
0: 작업.
1: 작업.
0: 새벽의 감성, 새벽의 남자. 좋습니다. 알바 중에 손님이 갑자기 노래를 시킨다면 바로 마이크 잡고 열창하기 대 끝까지 가수 아닌 척하기. 하나, 둘, 셋.
1: 바로 열창하기.
0: 오, 역시 he's got the groove. 자, 노래할 때더 기분이 좋은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관객 대 숨소리도 죽이고 집중해서 듣는 관객. 하나, 둘, 셋.
1: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부르는 관객.
0: 역시 떼창의 문화니까요, 우리나라는. Let's go! 가수 인생에서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히트곡, 한곡. 그리고 음악인들이 오래도록 인정하는 명반 한 장. 하나, 둘, 셋.
1: 명반 한장 하겠습니다.
0: 명반 한 장. 와, 역시 야심 있어요. 전혀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악기 배우기 대춤 레슨 받기. 하나, 둘, 셋.
1: 새로운 악기
0: 새로운 악기. 좋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sponding with a lot of effort. 좋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So, Isan is known for having a lot of part-time job experience. 알바를 굉장히 또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바 중에 뭐 사람들이 막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라서 막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막 그런 적 있는지 궁금해졌었어요.
1: 말을 거신 적,
0: 네.
1: 뭐,
0: 번따 이런 거 있잖아요.
1: 번따까진 아니지만,
0: 어머, 뭐가 있었긴 있었구나.
1: 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건좀 그렇죠.
0: 그렇죠. 라디오는 솔직해야 돼요.
1: 네. 없진 않았죠. 네, 없진
0: 역시.
1: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없는 게 이상해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딱 눈에 띌 텐데. 그죠? 가장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알바 경험 있어요? Is there any type of part-time job that you can remember?
1: 정말 많은 알바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몇 가지를 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3가지 알바를 하셨다고 들었었어요.
1: 근데 저도 정확히 안 세봤는데,
0: 세기가 힘들
1: 뭐한
0: 정도로.
1: 열몇 가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0: 와.
1: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도 작년에 했던 버거킹 알바.
0: 아, 버거땡 알바.
1: 네.
0: 버거땡이라고.
1: 버거땡.
0: 예, 라디오에서는 이제 브랜드는 좀안 돼요. 버거땡 알바. 왜 기억에 남으셨어요?
1: 그때가 이제 제가 타지로 처음 올라오고 나서 되게 오래 또 고생하면서 했던 알바인데, 그 뭔가 사실 그 버거땡 알바라는 것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0: 거기서
1: 그냥,
0: 번호 따셨구나.
1: 그거는 이제
0: 농담.
1: 더 언급을 안
0: 네,
1: 하겠습니다.
0: 노코멘트.
1: 그때 알바했던 그냥 그 시절, 기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6개월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라 가지고
0: 네.
1: 특히 그때 그 버거땡 알바를 했던 기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I personally consider that it's such a great experience to be able to have this many part-time job experiences. 이 알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 저 되게 특히 앞으로 방송하실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많은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감을 얻거나 이럴 때 보통 경험에서 이제 많이 얻거든요. 근데 그 알바를 했던 거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도 있고, 그 경험에서 뭐 듣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사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요. 알도록 정말 많았습니다. 네.
0: 그쵸? 예, 네, 확실히 좋은 경험이 다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이지, 단순히 뭐 이제 돈 버는 걸에서 떠나서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춤 레슨 받기 왜안 하셨어요? 왜 새로운 악기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1: 춤을 사실 짚으실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0: 네.
1: 춤이 이제 저의 굉장한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0: 아픈 손가락. 왜요, 왜요? 춤 너무 즐겁지 않나요? 기분 좋으면 막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1: 이게 나름 음악을 하면서
0: 네.
1: 저는 그래도 막 어디 가서 지레 막 못한다는 얘기를 막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나름 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춤만 추면은 자신감이 제가 춤을 너무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잘하고 싶어서 몇번 시도해본 적도 있는데
0: 오.
1: 정말 부끄럽지만
0: 네.
1: 몇번 시도해보고 아 이건 그냥 잘하는 거 해야겠다 막
0: 잘하는 거.
1: 진작에

0: 보겠습니다.
1: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춤을 추시는 그 모습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Nobody can perfect. Imagine someone can sing this well and dance really well at the same time. 그건 사기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좀 인간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전 꾸준히 하세요. 뭐 챌린지도 찍어보시고.
0: 그렇게 봐주신다면 정말
1: 팬들이
0: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매력이 넘치는, 네, 되게 샤이하지만 그래도 할말 되게 다 하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0: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어버버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1: 전혀, 전혀.
0: 그런 알바 했었던 경험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지금 첫 라디오인데
1: 네.
0: 말을 예전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첫 라디오.
0: 네, 첫
1: 네.
0: 라디오라서.
1: 좋습니다. 아니,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예요. So I'm having this a lot of big expectations about Isan, about his future, because obviously he's got this big talent. 이 성시경 씨가,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15년 뒤에 오늘의 무대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산 씨가 꿈꾸는 10년 뒤에 나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지, 아직 지금 한창이시잖아요. 창창하시고 미래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10년 뒤. 어떻게 보면은 긴 미래, 넓은, 그먼 미래, 그리고
0: 네.
1: 짧은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0: 저는 이제 목표가 좀 생긴 게 그때 이승철 선배님과 함께 고막 남친을 촬영하면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한딱 40년 이제 40주년이시잖아요. 근데 40년 전에도 그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아는 대한민국의 레전드 가수시잖아요. 성시경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10년 뒤에는 다시 그 같은 무대에 나와서 성시경 선배님과 이승철 선배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어쩌면은 약간 주제넘은 말씀일지도
1: 아유,
0: 모르지만
1: 전혀요. 너무
0: 꿈은
1: 좋다.
0: 크게 잡으라고 저희 선배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맞아요. 이분들도 진짜 레전드인 게 현역에서 굉장히 오래
0: 네.
1: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들도 10년 뒤에도 거뜬히 이제 노래하시고 할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이산 씨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같이 이제 무대를 할수 있다면 그 순간 정말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 날이 꼭 오길,
0: 네.
1: 10년 금방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미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았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하고 싶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your near future?
0: 일단 지금 저희 이승철 선배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3번, 4번 정도의 무대가 더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9월 달부터의 더 스카웃 콘서트도 이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건 그냥 제 바람인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가장 처음 이 불을 지펴주신 건 아마 남미에서의 그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었지 않나
1: 아우,
0: 싶은데.
1: 남미 친구들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 팬십이 폭발적인 말은
0: 네.
1: Mira este chico que guapo 막 이러면서 Look at the guy, so good looking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할지 우리 팬들의 사랑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뭐 페루 혹은 남미 국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0: 네, 그래서 올해는 꼭 어떻게 방문을 해서라도
1: 아, 너무
0: 직접
1: 좋다.
0: 노래도 하고 그
1: 네.
0: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저 매니저로 따라가도 될까요?
0: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1: 제가 그분들 이렇게 인솔도
0: 네,
1: 하고, 예.
0: 또 마침 스페인어
1: 아,
0: 하시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게 되니까. 어디 밖에 매니저님 안 될까요? 뭔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네, 안 되나 봅니다. 네네. 저는 그냥 이거나 열심히 할게요.
0: 아이고.
1: 좋으신데. 아, 참. 아, 좋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가수로서 또 이루고 싶은 것 있으세요? 소소하게나 아니면은 또큰 꿈일 수도 있고요.
0: 소소하게나?
1: 네.

0: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루에서만 이렇게 정말 큰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까 그 문자 메시지 와주셨을 때도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는 약간의 소소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팬분들이
1: 네.
0: 좀 생겨서
1: 네.
0: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글로벌하게 갑시다.
0: 네.
1: 한국은 또 한국대로, 또 글로벌 무대는 글로벌 무대대로 이렇게 충분히. 아니, 제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약간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There is actually the reason why I started watching the program. 제가 사실 영케이 되게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아, 솔직히 이산 씨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진짜로.
0: 아우, 그러면 좀, 저
1: 네.
0: 큰일 납니다.
1: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저 큰일 났어요?
0: 그런
1: 어떡해요?
0: 말씀을
1: 네. 아니, 정말로. 그래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기도 하고, 좀 사람을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매력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아, 잘될 거예요. 예. 제가 응원하면 다잘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0: 싸.
1: 아싸. 이 콘서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약간 홍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So everyone, listen up. Here is some exciting news for fans of the Scout Star Reborn. A very special concert is coming your way on Saturday, September 5th. Master Lee Seung-chul will take the stage alongside the newly reborn stars, the Muses, for an unforgettable live performance. The concert begins at 4 p.m., so mark your calendars and don't miss it. We hope that you will all show them lots of love and support. 자, 여러분들,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스타 리본, 팬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는, 다가오는 9월 5일, 토요일, 마스터 이승철 씨와 다시 태어나는 별, 뮤즈들의, 우리 이산 씨를 포함한 뮤즈들의 함께 만드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되니까요. 달력에 꼭 켈박해 두시고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0: 네.
1: 네. 많이 많이 찾아달라고 한번 메시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1: 제 매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따라와! 약간 이런 거 어때요?
0: 그런 말씀을 정말 잘 하시네요.
1: 오시면 춤춰드릴게, 이런 거.
0: 춤,
1: 예.
0: 정말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예, 뭐, 다 노력하신답니다,
0: 춤도
1: 여러분들.
0: 춤이지만,
1: 예.
0: 노래. 목소리 듣고
1: 그럼요.
0: 싶으신 분들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이런 소울풀한 라이브 가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좋은 사운드 장비와 함께 다 들으실지 감도 안 와요,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오늘 어떠셨는지,
0: 네.
1: 등등.
0: 일단 첫 라디오였다는 게 오는 길에서부터 너무 많이 신기했고요. 오는 길에도 사실 차를 타고 왔는데 곧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많은 차에서 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상상을 막 하면서
1: 그럼요. 네.
0: 오니까 너무 이건 또 방송과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또 뭔가 큰거 하나를 처음으로 성취한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뿌듯하네요.
1: 처음인데도 너무 잘해주시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마지막 우리 또 팬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안녕하세요. 이산이었고요. 앞으로 콘서트 곧 하는데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라이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목소리 칭찬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루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1: 아, 이렇게 팬들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네. 또한분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주시면 그분도 하루 종일 설레시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이산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산 씨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콘서트도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산 씨 너무 감사합니다.
0: Muchas
1: Muchas gracias, chico.
0: gracias. Ciao.
1: 마지막으로 이산 씨의 서울의 밤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게요. Stay tuned.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노래도 너무 좋다, 여러분들. 이산 씨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He's truly a talented singer indeed, and it was a blast for me to be able to interview this person for the first time. 제가 라디오에는 1등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차지했습니다. 우리 이산 씨의 첫 라디오 인터뷰. I was the very first person to be able to host his first ever radio interview, and I'm feeling honored.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산 씨와 셀카를 찍었어요. So I will upload that on our Instagram. So follow our account. It is morninggroove.tbs.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번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모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next week as well. 금요일에도 계속 방송되고 토요일도 방송이 나가지만 생방송은 다음 주 월수금입니다. So we're gonna go live next Monday, Wednesday, Friday. 켈박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1박 스케줄에 이제 모닝그룹 스케줄로 가득 찼겠다. 그쵸? Anyways, this has been Summer Lee, everyone. We're going to close out with the final song by Shawn Mendes,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Have a wonderful day and also a wonderful vacation,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One Republic, a good life to get us started.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here at 101.2, 101.3. Today is July 16th, and the time is 10:05 and 40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n the YouTube, live streaming, we are here, and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또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program at 6 PM with our reruns, and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오프닝에서 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비결은 결국 관계였다는 그런 말씀. So the happiest were, according to this research, were the ones who stayed deeply connected to others. 이 놀라운 결론은 놀랍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하버드의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를 이끌고 있는 Robert Waldinger 박사의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So this finding comes from Dr. Robert Waldinger, who is a Harvard psychiatrist and a director of one of the longest running studies ever conducted on human happiness. 이 하버드의 연구진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하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For more than 80 years, researchers at Harvard have followed the lives of hundreds of people trying to answer one simple question. What really makes a good life? 과연 무엇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가? 돈, 성공,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연구 끝에 나온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고 합니다. So, after decades of interviews, medical exams, and life stories, the answer wasn't neither wealth, fame, or career success. 뭐였냐면 좋은 인간 관계였습니다. So, it was relationships.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I think we are all familiar with this kind of findings. 이 관계 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So quality of your relationship matters more than the quantity of your relationship. 뭐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So number doesn't really matter, right? It's just a few dependable people are more important.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관계는 우리 몸과 뇌를 보호한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Good relationships protect both body and the brain. 뭔가 이런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잘 견뎠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요. So less stress for, I guess ability to better combat the stress for those who have dependable friends.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흥미롭게 이 생각한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이 좋은 관계는 싸우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So, good relationship doesn't mean relationship without struggle. So, conflict is very normal. 뭐 부부나 친구도 갈등은 생기죠. Even husband and friends, closest friend, there are struggles, right?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갈등이 있어도 결국엔 서로를 믿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라는 그런 점이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So what matters is knowing that someone will still be there for you after disagreement. 싸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So a good relationship doesn't just happen by accident. 이 웰딩어 박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o good relationship require conscious effort.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런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어저께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나 안 하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So I kind of look back on myself, you know, whether I put my effort into building and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아닌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have, you know, 진짜. It really hit me that, you know, I don't put too much attention and effort into kind of, you know, maintaining my relationship, good relationship, that is. 유일하게 제가 관계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은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I think that matters too. I think probably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s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가족과의 관계는 굉장히 저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other than that, I'm not sure if I have done enough, right?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 결과를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이 topic, 또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딱히 질문 드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이 박사님께서 또 제안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또 노래 듣고 돌아와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는 오늘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This is Laura Fiji, The Good Life.

James Morrison, My Love Goes On, featuring Joe Stone. 좋습니다. Kind of free-flowing topic today about, you know, how to care about good relationship. 나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한번 같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part 2. Her 애곡입니다. My Song.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couple of songs. Bill Withers, Use Me,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l Jarreau and George Benson, Breeze In.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So today, talking about relationship and good life and, you know, whether it affects each other as much as we think it does.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또 뭘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suggestion도 있는데요. I thought about it because, you know, I'm a kind of person when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health, 뭔가 이렇게 어떤 증상이나 symptom 같은 게 있으면, you know, whenever there's a pain or symptom, I go to doctors right away.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I try to, you know, proactively kind of fix it so that, you know, I feel better. 그냥 놔두는 것보다 보통 그런 사람인데. But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 I don't think I do that enough. 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지라고 생각해봤을 때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you know, rebuilding and rekindling even some relationship, I don't do the same. You know, I don't try as hard as I should. 그래서 이런 suggestion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It's not easy, you know? You know, it's kind of, it requires both sides to kind of, you know, do the same. 뭔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늘 시작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연락을 다시 한다든가. Sometimes there are people, you know, who we haven't talked to for a long time, but not necessarily in a bad relationship. 뭔가 특히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들이 있죠. And but you know, showing interest and showing that you care to other people, I think that was a great suggestion, right? Be expressive about, you know, other people's need. 뭔가 다른 사람이 어떤 필요로 한다,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시 요즘 괜찮니? 라고 물어본 거 한 번만으로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I think just kind of asking a friend who looks like is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you know, just by asking him or her a question, you know, if he or she is doing okay. I think even that helps a lot, 그죠? Because it would make that person think that, you know, there are other people who care about you. 5750님께서는 오늘 PD님께서 읊어주시는 얘기들은 잠언 같달까요? 잘 새기며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The things our producer shares today feel a bit like a proverbs. I find myself taking them to heart and reflecting on my own life. I guess, you know, it did the same to me.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I hope it does the same for our cutie님s as well. 노래 듣고 올까요? 박주원 featuring From입니다. Sweet Amore.

사람이야.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There's no pressure of, you know, feeling like you have to be in touch constantly. 꼭 내가 연락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유지가 될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죠. Kind of you become sort of, I don't know, get into this, you know, hollow state of mind, you know, if you think that you have to be the ones who has to contact that person, you know, first all the time. 그죠? Then again, to each their own. 다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는. 그죠?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1202님의 신청곡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Dionne Warwick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and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live YouTube streaming availabl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So,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on the open chatting room. 문자로 연락 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 stories, a shout-out, or just a simple check-in message that you are tuned in to our show. Send them all my way, and they are all great.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심은 참 사람을 힘을 내게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하죠. So motivation for me is that, you know, people are tuned in, and, you know, they show support, you know, really energizes me in many ways. So talking about happiness, things that we think make us happy in our lives, and it could be different perspectives from different people. You know, careers might make some people happy, and career-driven people, you know, work-driven people. What makes them happy is to see the result of their work.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some people find happiness in health.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또 행복을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And some people, you know, are happy making a lot of money, you know. 다 다르긴 하지만, but ultimately what this study tells us is that, you know, majority of people, you know, eventually found happiness in a relationship. I'm curious as to, you know, what defines happiness according to this research. 뭐 행복의 기준이 뭐였는지, 어떤 사람이 행복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행복했다는 건지. I have a lot of questions as to, some of the standards of happiness that this study is indicating.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 결론에 도달한 거겠죠, 그렇죠? 80년 넘게 했던 연구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And this study does definitely suggest that, you know, good relation, friends, are one of the biggest, indicator of, you know, some of the happy people, you know, have in their lives. 베스킨님께서는 저는 행복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도 이게 행복이지 했던 순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some of my happiness moments didn't come from trying to be happy, but from letting go of things I thought I needed.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Because being happy isn't an absolute thing. 뭔가 절대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I think whatever makes us happy, I think that's important thing right there.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So it really differs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So by letting some of the things go, right? Some of the things that was holding us back, you know, if you let it go, then it might open some doors into the life of happiness. 왜냐하면 우리가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래야지 행복해야겠다라고,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냄으로써 아, 그것이 꼭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I think it's all about the, you know, how we think and our perspective and our expectation, you know, comparing ourselves to other people.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또 메시지입니다. 베스키님 감사드리고요. 신청곡으로 지난주에 큰 아이가 추천해서 본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중에 하나 선곡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Yes, Million Dreams라는 곡인데 It's sung by the cast members of this movie Greatest Showman Ziv Jakeman and Hugh Jackman도 같이 불렀고요. 또 미셸 윌리엄스까지 같이 부른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A Million Dreams.

0: 유비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참 축구도 잘하지만 insightful 하더라고요. I recently came across an interview with a retired footballer, Zlatan Ibrahimovic, right? He was, you know, incredible player as a soccer player, but what really struck me was his insight.
1: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복은 순간에 있다. What is happiness? It's moment, he said.
0: That is something that we can always kind of keep in mind.
1: 그 순간의 행복에 우리가 집중하면 I think it solves a lot of problem because I think a lot of our happiness is kind of dependent on our anticipation. 뭔가 미래에 뭔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러면 좋겠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행복이 많이 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Sometimes we look back on our past, I think. 그 과거의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행복하는데 only problem is, you know, the past doesn't really, you know, come back to us. It lives in the past.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there's so many variables.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1: There's so many conditions that come with it.
0: 그런 의미에서 참 확실하게 지금 현재 느끼는 행복에 집중하는 거는 I think is guaranteed. 지금 느끼는 행복 자체를 즐기는 거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실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re's nothing that can really go wrong.
1: 앤디 마이크님은 또 행복은 배고픔을 걱정 안 하는 데 있죠.
0: 맞습니다. 걱정을 안 한,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것. So, if we are sort of satisfied with what we have already, then there it is, the happiness.
1: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 이렇게 한번 랩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좀 다 못 틀 것 같긴 한데 이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Art of Noise입니다. Moments in Love.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의 코너명입니다. We're trying to uncover as many gems from the Korean indie scene. And today we are back with another edition of InDiscover. As every Thursday, we've been doing this segment. We have four songs to introduce. 아마도 한 번도 접해보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곡들, 인디씬의 곡들,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Let's get to it right away. First track is by a producer named Groovin. 약간 그 프로듀서께서 싱어를 섭외해서 이렇게 본인이 프로듀싱한 곡을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So,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신 Groovin님의 곡인데 밤이 돼서야 라는 곡인데요. It features a vocalist who is also singer-songwriter as well. Kamel이라는 singer-songwriter이자 작곡가께서 보컬로 feature이 됐는데 또 공동 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Kamel also wrote the lyrics together with Groovin.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그루벤 밤이 돼서야 카멜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밤에 듣기 참 좋은 그런 urban soul R&B sound. 약간 시티팝 감성도 느껴주신다고 스콜비즈덤님께서. 그렇죠. 시티팝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귀에 착 붙네요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That was our first in discover track, Groovin', 밤이 돼서야, featuring 보컬, 카멜. Let's get to our second track.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메인스트림 음악 같은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Songs that will be featured today has a lot of, you know, mainstream feel to it. 그냥 뭐, 차트 100위 안에 듣는 곡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popular한 성향의 곡들입니다. Second track is by singer-songwriter 이마리 씨의 곡인데요. 이마리 씨는 원래는 그 마리탱이라는 2인조 밴드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She started out with the band named 마리탱, which was a duo. 근데 이제 그 밴드는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그런 밴드였다고 합니다. 음원이 인스타그램에 쓰이고 또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 안에서 곡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The objective of this band, Maritain, was very clear, right? To make a sort of an Instagrammable music and, you know, and hoping for monetization from the Instagram. 그러니까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딱 어떤 포맷에 맞춰진 그런 음악을 만들었는데 약간 그런 약간 틀 안에서 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So she decided to kind of do it on her own. 이제는 혼자 이런 어떤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이 말이라는 이제 활동명으로 활동.

활동하고 계신데 또 회사와도 이제 계약을 마무리하고 so I guess the contract with the company expired as well. So completely on her own. 그래서 좀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혼자 음악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작사 작곡 편곡 또 믹스 마스터링 엔지니어링까지 혼자 다 하신다고 이마리 씨의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바다 끝에 있어도 널 만나러 갈게.

이 말이입니다. 네가 바다 끝에 있어도 널 만나러 갈게. Very just a soft and sweet kind of song. And kudos to 이마리님, who is doing everything. 작사, 작곡, 편곡, engineering, mix, mastering. I guess these days, you know, with help from some very affordable equipment, 집에서도 이제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제 좋아졌는데, I think we'll see more and more of this kind of all-in-one, who can do it all kind of artist. 요즘에 그런 또 트렌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in this cover 곡. So let's move on to our third artist for in this cover segment today. His name is 이인성, and I wasn't actually able to find much information. Just the fact that he is a singer-songwriter. 근데 이 곡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이제 그 음반 자료에 주셨는데, 시작의 순간 앞에 서서 멀리 수평선 뒤를 바라보면 막연하게 피어오르는 설레임과 두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Standing at the threshold of a new beginning and gazing beyond the distant horizon, we often find ourselves facing a quiet mixture of excitement and fear. 그럴 때마다 수평선을 건너와 내게 용기를 주는 노을빛 돌고래를 그리는 노래입니다. So, song is about imagining a sunset-colored dolphin crossing the horizon to bring me courage whenever I feel that way. I guess it is sort of an imaginary dolphin that we think of whenever we need some courage. 뭔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의 돌고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이인성입니다. 노을빛 돌고래.

인성 노을빛들 돌고래였습니다. Another sort of a city pop vibe song. 제니님께서 진짜 city pop 모음 여름밤에 운전하며 듣고 싶은 목소리도 연주도 시원한 느낌. It's kind of song that I would love to listen to while driving on a summer night. 이렇게 음악이 따뜻함도 주고 시원함도 주나요? Yes, I felt that way too. 맞아요. 이 돌고래라는 이 동물이 주는 따뜻하면서도 뭔가 희망적인 그런 느낌이 곡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 optimism and the hopefulness that we find, you know, when we see dolphins, I think it's just exactly is sort of represented and described in this song. 잘 듣고 왔습니다. 이인성, 노을빛 돌고래. And before moving on, regarding 이마리님, who was the song before this one, 5750님께서도 이마리님에 대해서 드라마 OST에도 어울릴 것 같은 달콤한 목소리, 다재다능하신 분이네요. Yes, I think definitely we can imagine hearing 이마리님's voice in drama OST. I think she has the voice and the songwriting for it. 마지막 아티스트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artist, I'm assuming that it is his moniker, 김눈물 씨인데요. 김눈물 씨는 2012년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데뷔를 하셨네요. Made a debut in the 2012 MBC 대학가요제, the campus singing contest. I'm assuming that he is in his 30s now, 그죠? 30대이시기 때문에 이제. 30대의 경험을 노래하는 눈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So, in the 30s, and singing about stories that require tears, that brings tears, right? Sort of. 그렇군요. 어떤 곡인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눈물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김눈물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I get it, yes. 눈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티스트라는 표현이 정말 적합한 그런 감성의 어떤 모던 락 싱어송라이터이시군요. 잘했습니다. 또 훌륭한 음악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눈물, 아무것도 못해요 was the last track for today's In This Cover segment. So a lot more to come on this segment. So tune in every Thursday to discover more gems from Korean indie scene.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그 지원해 주신 그런 이 코너 지원해 주신 또 추천해 주신 아티스트 곡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곡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So that is it for today.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today.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Remember,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Nell, 기억을 걷는 시간.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That was Robbie Williams and Nicole Kidman, Something Stupid. Are you guys all humming into this song? We're all talking about humming today, everyone, because we do that when we are in a good mood. 진짜 생각해보니까 정말 사람이 막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콧노래를 막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빨래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그 사람만의 그런 어떤 기분 좋음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기도 한데. I mean, everyone think about it. Maybe happiness isn't always a big dramatic moment. Sometimes it is just catching yourself humming without realizing it. 이런 게딱 행복한 모먼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So if one of today's songs kind of gets stuck in your head, I'd call that a pretty successful morning. Because obviously we have our DJ Ba outside the studio who's ready to play all of those good song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hum to at least one of those songs, you know, that counts right. That means you're having a happy moment for yourself. 오늘도 그러니까 선곡을 믿어주시고, 단한 곡의 노래로도 여러분들이 허밍을 한다면, 그런 딱 행복한 모멘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세요. DDD DJ Ba. Ba stands for 바구니, and also Ba stands for basket. Ooh, both in English and Korean. Let's go, DDD DJ Ba.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everyone, let's see if we can send you into the day with that little tune and hopefully a lighter heart,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도 화창하게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lso, we're on Viobo Radio.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유튜브로 가셔서 우리 채널 TBS EFM으로 들어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So come on in to watch me live with here, 디봉이 as always. 정말 항상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 초귀염둥이 디봉이랑 같이 있습니다. And also, while you're tuned in, if you want to talk to me, Summer, or if you want to request any songs that you want to hum into,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오늘도 사용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if you'd like to leave free comments, you can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어디 봅시다. 우리 영H 반장님 또 1등으로 오셨습니다. 역시 반장님이요. 이러니까 반장하지. 아무나 반장 못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저희가 영H 모닝그룹을 반장시켜드린 게 아니에요. 굿모닝이라고 보내주셨고. 하진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웰컴. 굿모닝입니다. 수영장 안 가는 날이라서 일찍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oday I don't go swimming, so I was able to check in early. 수영 안 가는 날에 이런 또 장점이 있군요. 오늘은 왜안 가세요? 쉬는 날이세요? 매일 하시는 건 아니시구나. 퐁당퐁당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군요. Okay, got it. 우리 하진님의 모닝 루틴 완전 파악 완료스. Dr. Paper님,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모두 굿모닝이라고 따뜻하고 스윗하게 인사 보내주셨고요. And hello, Bensboro. Yay, thank you so much for the extra effort. Oh, it's nothing. It's completely nothing. I guess you're referring to today's guest, right? For casting today's guest. 맞습니다, 여러분. We're gonna be having a special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Ooh, long time no guest. Actually not. We had Christina,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in our studio last week. And today also, we're gonna have a special real guest joining us in the studio. 오늘 역시도 게스트가 옵니다. Today we will be having the singer Isan joining us in the studio, the winner of a audition program called The Scout. The Scout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우승자 이산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이따 8시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And he will be singing live. 오늘 두 곡이나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라이브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도 이따가 가수 이산 씨한테 그런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get ready for all that fun stuff, moninggroovers. 너무너무 재밌겠죠? 어떡해. 얼마나 재밌으려고. 진짜 감도 안 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쭉 해주시고요. You know, before we get too excited, let's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Let me ask you a question today, Morning Groovers. This will be the question of the day.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We're talking about our little happy moments, and that includes us, you know, just automatically humming to a song that we like.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기분 좋은 순간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So when do you catch yourself humming without even realizing it? What kind of moment makes you start humming? What puts you in a good mood that makes you want to hum to a certain situation? Let me know. 콧노래 언제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maybe on her way for a morning run. 드디어 나만의 시간 뛰러 간다. 짜라 짜 나는 DJ 봐.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 뭐 밖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떤 웹툰을 볼까 이러면서 허밍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 이런 기분 좋은 허밍 모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답을 드릴까요? I'm a very energetic person and I believe that you guys already are aware of that fact, but I sometimes run out of energy too, believe it or not. 텐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제가. 근데 저도 방전이 되게 되는 편이에요. 방전이 좀 의외로 빨리 됩니다. 근데 충전도 빨리 돼요. 약간 저렴한 보조 배터리라고나 할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방전이 빨리 되지만 충전도 정말 빨리 돼요. So I am a type of a person who's able to take like a 10 minutes nap and just feel fully recharged. 한 10분만 자도 완전히 충전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허밍이 나와요. 그때 뭔가 에너지가 충전됐을 때 나 이제 에너지가 막 충전됐어 이러면서 그 에너지를 허밍으로 분출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노래나 춤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So whenever I'm in a good mood, when I am fully recharged at home, I would just run around home, like dance to myself and hum all the way.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네다섯 번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집에 좀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집순이가 좀 돼버려가지고 그런지 I try to find something really fun. So I guess humming is part of it. 그리고 뭐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여행 갈 때 여행을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허밍하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콧노래 나오는 순간은 꽤나 자주 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So when do you catch yourself humming without even realizing it, Morning Groovers? I want to know about your own humming moment. Okay?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나는 이때 콧노래가 나와요 라고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아,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언제 허밍하시려나? 뭐 모닝 그루버들을 때? 출근길? 퇴근길?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저 궁금하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밍이랑 약간 비슷한 노래이죠. This song includes a little bit of humming sound into it. People have their different ways to hum. Some people would be like, and some people would be like,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I hope our Sunset Morning Groover is listening at this moment because I'm aware that she's a fan of this person. Let's have a listen to Kevin O, Baby Blue.

Morning Groovers, let's get it. What makes you hum?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일까요? 아, 다행이네요. I feel so relieved that she is tuning in at this moment.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께서 꺄! 사랑해요라고 해주셨고 콧노래가 나올 땐 바로 지금이에요. 고막을 정화시켜주는 So it clarifies my

eardrums, obviously, because she is listening to a song by her favorite musician. 노래가 나올 때 콧노래가 자동으로 나오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I guess that you have been humming towards the song. Good, good, good. 자, 이제 Sunset Morning Group 한분 humming 하셨고요. We're gonna be playing so many songs, and I hope a lot of you guys can hum into your songs, thinking that, oh, That is my jam. 이거 내 노래인데? 막 이러면서 기분이 여러분들 한 노래라도 들으셨을 때 좋아지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허밍하실 준비 많이 해주시고요. 난 이때 허밍을 좀 많이 해요. 이때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왜냐면 기분이 좋거든요. 싶은 사연 보내주세요. And during that moment, we have been getting some check-in messages from our 상민님, our morning groovy, 그리고 찬이송 morning groover, 우리 water tank morning groover까지 모두 와주셨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시고요. 예, 차 한잔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Yeah, beef or chicken? Let's go. 좋습니다. 콧노래 순간 언제 있는지 한번 또 사연으로 알아봐 볼까요? 1717 Morning Groover responded. 내일 쉬는 날이다. 룰루랄라.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출근길이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I know, right? We're expecting some vacation because tomorrow is an off day. And we have Saturday and Sunda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휴가 있는 거죠. 금, 토, 일 이렇게 쉬게 되니까. 솔직히 뭐 길진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야?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It is Thursday, but it does feel like Friday. 우후! 너무 좋지 않나요? 내일 뭐 어디 가시나요? 우리 1717 모닝 그룹업. 그냥 쉰다는 그 팩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콧노래가 나오죠. Is there anyone who would kind of hum because they feel good on their way to work? 혹시 뭐 출근길에 그냥 출근하는 게 좋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궁금해요. 왜냐면 꼭 모두에게 출근길이 나쁠 순 없는 거잖아요. Some people might actually enjoy going to work. So I'm really curious because I was like that. 저는 막 TBS 출근하고 막 이럴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Yeah, of course, there are some places as I'm a freelancer. To be honest, there are some places that I don't want to go sometimes if I'm feeling tired. 근데 TBS 올 때만큼은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계시면 또 알려주시고요.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업계에서는 콧노래가 절로 나는 기분 좋은 순간은요. 제가 낚시를 엄청 좋아해서 낚시 가는 길에 당일에 낚시터로 운전하고 가는 그 순간이 제일 기분이 좋은 순간입니다. So I enjoy fishing. So obviously it feels good on my way to go fishing. And that is the time where I get to hum to myself. 콧노래가 절로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취미 관련된 거 하면은 너무 기분 좋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나 이러면서 신나는 그 기분이 여기까지 막다 느껴져요. 고기 좀 잡으셨을까? 고기 좀 잡으셨어요? 어떤 걸 잡으셨나요? 저 오늘 기분 좋은가 봐요. 왜 이래? The thing is that I've been having some good night's sleep lately. 확실히 사람이 좀 잠을 잘 자니까 최근 들어서 좀 정확하게 9시 반, 10시 전에 잠이 들어서 깨지 않고 통잠을 자거든요. 신생아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컨디션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Everybody, a tip for you, a living tip. You know, have some good night's sleep. It makes you feel good. It makes you feel energetic.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요. 잠잘 자면 썸머처럼 됩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 says,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앞두고 그 전에 1시간 정도 산책 나갈 때, 그리고 어젯밤 오늘 모닝 그루브 생방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잠들 때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진짜 뭐예요? So having this expectation to catch Morning Groove live, it makes you feel good. That makes you wanna hum. And also waiting for your favorite TV program to go on air. Before that, you will take a walk for about an hour. 그한 시간 걷는 동안에 얼마나 기대되실까? 아, 오늘은 또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할까? 아, 집에 가서 씻고 정말 말끔하고 경건한 자세로 프로그램 봐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There is this thing about catching a certain TV program live.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 본방사수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무조건 화장 다 지우고 양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딱 그게 드라마를 맞이하는 저만의 자세라고 할까요? 절대 뭐 이제 퇴근하고 온그 자세로 이렇게 보지 않고요. 경건하게 깨끗한 나의 모습으로 드라마를 봐야 뭔가 몰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Is there anyone like me, you know, who would have to, you know, wash out all the makeup and put on their PJs to be able to watch

their favorite drama live.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저만 이런가요? Anyway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your little happy moments that makes you wanna hum. 기분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now get to a song break requested by our 사뚜기 morning groover. 고등어 파티. 맛있어 농어회. 회가 생각이 나는 노래입니다. Here is Eric Clapton, Wonderful Tonight.

All right, we have some messages regarding our MD Q&A question. What makes you feel good that you wanna hum?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일까요? Kim's fan morning river responded. 출근 2시간 전에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누워서 자면서 라디오 듣는 게 가장 행복하네요. 오늘만큼은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And they have actually sent in a picture.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민증 사진인데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생일이시네요. 와우, happy birthday! 이렇게 간접적으로 서프라이즈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 또 이렇게 생일을 리빌하는 방법이 있군요.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허밍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You know, have this whole entire day feeling good about yourself that, you know, makes you wanna hum all day long. 오늘 기분 좋은 하루, 하루 종일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Happy, happy birthday.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그 기대하면서 라디오 듣는 그런 맛이 있어요. 저는 라디오 되게 좋아서 막 듣는데, 오프닝을 막꼭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프닝 들으려고 막 그렇게 기다리는 적도 있고, 옆에 누가 있을 때 떠들면, 아, 조용히 해봐! 이러면서 그 라디오를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막 기다리면서 라디오를 듣는 그 마음.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라면, 아, 오늘은 또 무슨 얘기할까? 이런 게 당연히 좀 궁금하게 다가오거든요. And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날씨가 상쾌할 때, 화창한 날, 허밍이 납니다. 특히 요즘같이 장마 시즌에는요, 이번 주에는 금, 토, 일, 제주도로 가족 여행 가는데 비 소식이 있네요. 반전 날씨로 허밍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So when the weather is fresh and sunny, I just can't help humming a tune, especially during the rainy season like we're having now. My family and I are heading off to Jeju this Friday through Sunday, but the forecast says that it'll rain. I'm hoping for a surprise change in the weather so that I can be humming happily instead. 제주도 날씨는 몰라요. 제주도는요, 북쪽 가면 비가 오는데 또 서쪽 가면은 갑자기 쨍하고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친구랑 제주도 갔을 때는 해가 있는 곳을 따라갔었어요. 이쪽엔 비 안 올 것 같은데 해서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래서 날씨 요정을 셀프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체니송 모닝그루버께서도 비가 안 오는 곳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요정이랄까요? How nice! You're gonna have so much fun in Jeju Island with your whole entire family. 가족이랑 모처럼 이렇게 여행 가면은 사실 비 오고 이러는 것도 추억이에요.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을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weather definitely affects our mood, doesn't it?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이 날씨가 큰 변수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막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날씨가 우중충하고 이러면 안 받쳐주면은 그 기분 좋음을 덜 느끼는 느낌이랄까요? So the weather and your mood has to kind of match because it really affects our emotions and our sentiments.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막 집에만 있다가 막 뛰쳐나오잖아요. 그 날씨를 즐기려고. So this basically proves, you know, how we have been longing for that good weather because everybody would be out under the sun when the weather is really good. 모두가 그 날씨를 만끽해야 돼. 날씨가 좋을 때 최대한 만끽해야 돼.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참 우리 기분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 언제인가요? Which moment makes

That was the Smashing Pumpkins, 1979. And Dr. Paper commented about this song, Smashing 호박들, 1979. 듣고 싶었던 노래가 나오면 절로 흥얼거려요. So I guess this was the song that you have been wanting to listen to. So how is 박원희 팀장님 doing that? 혹시 저 몰래 뭐 이렇게 우리 모닝그루버들과 대화 나누시는 거세요? 여러분, 저 혹시 저만 놔두고 이렇게 박우리 팀장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따로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Because she's so good at matching up those, you know, song requests.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을 이렇게 딱딱딱 틀어주시는 이런 텔레파시 능력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Only by DJ Ba. 이거 근데 얘기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뭔가 좋아져요. It makes me feel good. DJ 바 하고 나면은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게 있어서 중독성이 있네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Benny says, Good morning, Summer PD and everyone. For me, when the weather is so amazing, in the morning during sunrise, it makes me want to hum. I know, right? So I did mention about the weather, and weather really affects us. And from the very start of the day, if the weather is really nice, it really deteriorates your whole entire, like, determines your whole entire mood for the rest of the day. So I can totally feel you. How is the weather in the Philippines at this moment, by the way? 지금 필리핀 날씨는 어떤가요?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our Benny report Please respond to me. Can you hear me? I'm curious.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는요. Good morning. Yeah. 썸머 PD님 랩하실 때요. On Monday, on Tuesday, on Wednesday. Every morning at 7 o'clock. Uno, dos, tres. Are you regarding that jingle that I made? 매일 아침요. 이거 나올 때 기분 좋으시구나. 아, 갑자기 이거 녹음하고 막 만든 거 생각이 나네요. 골방에 딱 갇혀가지고. On Monday, on Tuesday, 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고 또 하고. I was like repeating myself. And while editing it, I was like bursting into laughter. 이거 근데 제 친구가 맨날 따라해요. 저 만날 때마다 every morning at 7 o'clock. 막 이러면서. 맨날 제 앞에서 따라하는데 아주 웃겨요. 막 모닝 그루브, 갓 더 그루브 이거 하는데 그 친구가 모닝 그루브, 갓 더 그루브 막 약간 이러면서 막 되게 열심히 따라하는데 하나도 안 똑같다고 제가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But anyways, it's good to know that you guys are enjoying that. 우리 근데 그 웃긴 게 그거 하고 나서 뉴스 나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막 모닝 그룹 가득을 하다가 딴딴딴 TBS EFM 뉴스 막 이러니까 웃기죠. 그런 게 바로 모닝 그룹의 매력이에요. 우리 캔 모닝 그룹어 안녕하세요. 얻기 힘든 무언가를 그것도 많이 얻을 때가 아닌가요? 최근에 유통기한이 넉넉한 맥주를 잔뜩 샀을 때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Acquiring something in a big portion. I know, right? And especially if that is your favorite stuff that makes you want to feel good and looks like you sent in a picture, you have bought way too many beers. 와, 이게 몇 박스예요? 하나, 둘, 셋, 넷.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 요즘에 그 맥주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걸 6캔, 500ml? 그거 있잖아요. So I was at a baseball stadium with my friend, and my friend was like, do you want a little bit of beer? 저는 맥주 한 잔밖에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 뭐 마시지, 뭐 이랬는데, 갑자기 그 6캔짜리를 막 사는 거여가지고, 야, 나 한 캔밖에 못 마셔.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거 다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6캔을 막 벌컥벌컥 다 마시더라고요. 와, 놀랬습니다. 이 맥주 러버들은 진짜, 옆에 화장실만 있으면 끊임없이 막 마실 수 있나 봐요. Anyways, as long as that, you know, kind of makes you wanna hum, that counts right.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너무 좋아서 콧노래 나오는 순간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humming moment is right now at this moment where we can all enjoy together.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with a very, very special guest. 제가 밖에서 인사 나누고 왔거든요. 정말 훤칠하고 잘생기고 아, 또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지 감도 안 오잖아요. Morning Groovers, get ready for all of tha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Bon Iver, Perth.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Big talent, bold personality, and a few surprises we never saw coming. Let's talk, laugh, and see what our guests can really do. This is Mystery of a Talent. Today, 웃음 트로피만큼이나 그 존재감도 확실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더 스카웃의 최종 우승자이자 그냥 노래 한 소절이면 분위기를 막 장악하는 차세대 감성 보컬이 와 계시는데요. Today's guest didn't just win the Scout Audition. He won over the audience with his voice, groove, and undeniable stage presence. 이승철 가수도, 성시경도, 웬디도, 영케이도 모두가 인정한 a rising artist who can own the room from the very first note. Please welcome 이상.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2: 아, 아닙니다. 이런 영어도 함께 하시는 줄 전 몰랐네요.
1: 아, 맞아요. 여기가 한영 라디오라서 한국어 영어를 이제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 반, 한국어 반, 공기 반, 소리 반 같은 느낌으로.
2: 좋네요. 노래 네. 같고, 네.
1: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간만에 좀 되게 훤칠하고 막 멋진 게스트가 오니까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제가 원래 이 정도로 텐션이 높진 않거든요.
2: 아, 그래요?
1: 네, 되게 얌전한 사람인데. 이상 씨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을 모닝그루버라고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모닝그루버 분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입니다.
1: 아, 부산 사나이. 네.
2: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러면 원래 부산 그 말투를 약간 가지고 계신 거세요? 지금 이렇게 아니면은 전혀 없으신 거세요?
2: 아니요. 원래 엄청 저는 몰랐는데요.
1: 네.
2: 올라오고 보니까 저는 제 또래 중에서도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더라고요.
1: 아, 막상 서울 올라와 보시니까 아, 나는 부산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2: 지금은 아마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말씀 나누다 보면
1: 그렇죠. 뭐 흥분하거나 네. 뭔가 If you get emotional, you would have that 부산 dialect coming out and I love it. 저 부산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스카웃 프로그램이 이제 그 성황 끝에 이제 끝이 났는데 프로그램 끝나고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2: 아, 이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쉴까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승을 해서 그런지 이제 대선배님 이승철 선배님의 콘서트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는 고막 남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첫 라디오도 그러니까. 나가게 되었네요.
1: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스카웃의 우승자가 무려 첫 라디오가 여기예요. TBS EFM 모닝 그룹.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I got so excited when I heard the news that he was gonna be on our show. 얼마나 또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은지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2: 아, 제가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1: 전해드리고요. 아, 서로서로 감사한 거죠. 네. 아니 시기는 뭘십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막 바빠지고 더 네. 바빠질 거예요. 아마 라디오도 더 출연하시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2: 네, 지금 가장 사실 노를 져야 할 타이밍이죠.
1: 그렇죠.
2: 뭐 언제 쉬겠습니까?
1: 그럼요. 이제 시작이고 네.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커리어들을 쌓아.

0: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너무너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승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최종 우승자로 그 이산이라는 그 이름이 딱 불렸을 때, 전그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 한 번도 뭐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요. 최종 우승자 호명이 되셨을 때.
1: 아무래도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뭐랄까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그냥 되게 붕 뜨면서 그런 그 감정의 고양함이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그한약넉달 동안 촬영을 했는데 너무 즐겁고 힘들고 같이 촬영한 분들이랑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정말 약간 너무 감사하다고도 모자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잔뜩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랬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그
1: 네.
0: 힘든 시간 나를 서포트해 주던 사람들 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So according to him, so many thoughts have popped up in his mind when he won the competition. The people who have been supporting him, all of those hardship experiences that he had, and that was such a touching moment for him indeed. 이제 근데 상위권을 꽤나 좀 유지를 잘 하셨었잖아요, 방송 내내.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 내내 이제 상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도 하셨는데, 전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솔직하게
1: 네.
0: 마음으로 혹시, 어머, 이러다 나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잘될것 같으면 나 이러다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이산 씨는 어떠셨어요?
1: 이제 일단 처음에 저는 굉장히 저를 낮춘 상태로 촬영장에 들어갔었어서 전혀 기대가 없는 상태였는데
0: 네.
1: 왜냐면 다 너무 멋진 형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소위 말해 쫄아 있었는데 처음 이제 1차 본선 그 사전 투표가 끝나고 1차 본선 투표가 끝났었을 때 결과가 이제 첫그 남미에서의 반등이 딱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그때도 약간 잠깐만 이거 뭔가 해볼만 하려나 싶다가 그 직후에 바로 이제 2차 결선에서 저희 웬디 팀이
0: 네.
1: 그 1등을 하고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 이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는 그럼 저희가 현장 점수에서도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난 사전 투표에서도 약간 우위에 있네. 그래서
0: 이거 되겠는데?
1: 이거 이대로만
0: 해볼만 하겠는데?
1: 네, 해볼만 하겠는데 싶었습니다. 그때 딱
0: 그래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처음엔 좀 긴장 상태다가 이게 뭔가 점수를 잘 받다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1: 네네.
0: So obviously you were very nervous from the very start, but you started to gain confidence as you were starting to get some great scores. 아, 우리 이산 씨를 향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 선셋 모닝그룹업께서 오늘 초대 게스트로 R&B 소울이 넘치고 멋진 음색의 이사님 나오신다고 하는데 벌써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1: 오.
0: 즉각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 신기하다.
0: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도 더 스카우트 우승자 이사님 격하게 반영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실시간 반응 너무 재밌죠?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에요.
1: 저 전혀 몰랐어요.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렇게
0: 네.
1: 실시간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소통이 가능한
0: 네.
1: 그런 매체인 줄 저는 몰랐어요.
0: 완전 그 요즘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많이
1: 네.
0: 하잖아요. 뭐 틱톡 이런 거. 그게 원조예요, 라디오가.
1: 아, 너무
0: 예.
1: 신기하네요.
0: 라떼는 라디오가 원조였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라디오 매체가 원조고, 아마 우리 이산 씨는 라디오 세대는 아니시니까 확실히.
1: 그렇다고 하면 조금 그러려나요?
0: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라디오 친구들이 많이 접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쵸.
1: 들으면서 잘하진 않았죠.
0: 네.
1: 네.
0: 하지만 이제 출연도 이제 점점 많이 하실 거고, 라디오 소통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1: 아,
0: 계속
1: 네.
0: 문자가 올
1: 너무
0: 거거든요.
1: 좋네요.
0: 네, 또
1: 너무
0: 소개해
1: 신기하고.
0: 드릴게요.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you have anything to say to our guest, 이산, do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우리 이산 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one special trait about Isan is that he is actually half Korean and half Peruvian. And I was just so excited when hearing about this news. 이제 페루 한국인 혼혈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페루에 산 적이 있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저 페루에 살았었습니다.
1: 이건 또 우연이네요.
0: 정말 랜덤하죠? 우리
1: 네.
0: 인연이에요.
1: 네.
0: 저는 리마에 살았었어요.
1: 저도 마침 리마에,
0: 어머, 그래요?
1: 네.
0: 리마 어디 사셨었어요? 전 라몰리나라는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1: 아,
0: 네.
1: 리마에서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0: 그렇죠? 예.
1: 나. 네.
0: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쵸?
1: 아니요, 초등학교 꽤 오래 다녔습니다. 한 6개월
0: 정말요?
1: 정도 다녔어요.
0: Entonces hablas español?
1: Poquito,
0: Un
1: 네.
0: poquito.
1: 열심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스페인어 너무 매력적인
1: 네.
0: 언어라서 저는 스페인어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그 페루에도 그 페루 사람들이 쓰는 스페인어 그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 친구를 보통 아미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1: 네.
0: 거기는 가우사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네.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나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1: 아,
0: 약간
1: 네.
0: 페루비안 슬랭이라고나 할까요?
1: 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아, 잘하시네요. 너무 그래서 반가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이제 음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이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시는 거를 이제 종종 저희가 봤는데, 기타 연주를 거의 메인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기타를 잘 치시니까, 어디서 배우신 걸까? 뭐, 독학을 하신 건가? 언제 도대체 어떤 계기로 기타를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So, how did you start playing the guitar?
1: 일단 노래도 원래는 어딘가에서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고 흥얼거리면서 불렀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기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금씩 띵가띵가 치면서 놀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던 즈음에 이제 음악을 업으로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음악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타도 바로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큰 계기라고나 할까요? 그냥 정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잘하다 보니까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네.
0: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타랑 친하게 지내셨던 거네요.
1: 네,
0: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연주도 하다가. 정식으로 딱 배우니까 어때요? 좀더 다르던가요? 아니면.
1: 다르죠. 뭐 혼자 독학으로서도 충분히 늘수 있지만 그 효율성이라고나 할까요?
0: 네.
1: 그 시간 단축이 정말 큰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1: 정말 혼자 하던 때보다 빨리빨리 자가 피드백도 하면서 이렇게 레슨도 받고 하면은 네, 정말 빨리 느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 기타 소년 이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제가 이 이산 씨 노래를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재능이라는 게좀 타고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막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이런 독보적인 재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그 페루 출신의 어머니와 이제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1: 네.
0: 뭔가 그 집안에 숨겨진 그 DNA, 음악적인 DNA가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시면.
1: 어쩌면 원하던 대답은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하고 기타를 쳤지만, 그에 반해 저희 외가 친가에는 예체능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0: 와.
1: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제 아래, 5살 아래 형제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저처럼 이제 제대로 할지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0: 네.
1: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예체능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0: 네.
1: 어쩌다 저와 저희 동생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는지.
0: 너무 신기해하시겠다,
1: 네.
0: 집안에서도. This is kind of a surprise because he has this big family and nobody in the family has actually started in their music career except for Isan and also his little brother. 그쵸? 어린 남동생인
1: 네,
0: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Wow, this is rather a very special experience indeed. 우리 하진님께서 엥? 어제 고만 남친 출연 보고 이사님 만나려고 일찍 출근했는데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니 조금 아쉽네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만 남친 어제 보셨대요.
1: 감사합니다. 제 제 데뷔 무대죠.
0: 그렇죠.
1: 네.
0: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모닝그룹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셨으니까 나 이제 좀 제법 유명해졌는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실감이 좀안 나죠.
1: 네, 아직 솔직히 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몇 주도 되지 않.
0: 되게 벙찔 것 같아요. 이게
1: 네.
0: 꿈인가?
1: 아직 정말 체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0: 아무래도 그럴
1: 뭔가.
0: 것 같기는
1: 네.
0: 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펭귄킬러님께서 궁금한데요. 이사님은 혹시 본명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1: 네, 제 이름 이산 외자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오얏 리자의 외산자 쓰는 본명입니다.
0: 저도 오야니입니다.
1: 아,
0: 네네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공통점이 많네요. 페루, 오야디.
1: 네.
0: So, Ethan is really his real name given by his father. 아, 그리고 제가 이산 씨의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페루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페루아노스들에게
1: 네.
0: 혹시 뭐 인사 한마디, 뭐 한국어든 뭐 스페인어든 좋으니까 한마디 좀 가능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항상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렸는데,
0: 네, 너무 궁금하다.
1: Hola, chicos. Soy Lisan. Estoy en la radio.
0: No puedo creer.
1: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페루 팬분들에게 또 페루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는 모닝 그루버
0: 네,
1: 분들에게도
0: 맞습니다.
1: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0: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얼떨떨하고 이렇게 뭔가 실감이 안날 때는 라이브 한 곡을 들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1: 네.
0: 우리 이제 페루 친구들에게도 인사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귀 기울여가지고 우리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We're gonna actually have a listen to his live singing. 세미파이널에서 부르신 노래잖아요. 널 위한 R&B.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노래 한번 지금 라이브로 들어보실까요? 준비되셨을까요?
1: 넵.
0: Okay, let's get it. 이사님이 부르시는 널 위한 R&B. This is live, everyone.

0: was one amazing live session. Did you guys hear that? Oh my gosh, I was able to listen to this on the very front row.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와, 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잘하세요? 처음 출연하셨는데.
1: 아니요. 땀이 잔뜩 나네요.
0: 아, 긴장하셨어요?
1: 긴장도 했고. 네. 사실 오늘 오는 길에 생각해봤는데 네. 아침 8시에 노래를 해본 적이 있던가
0: 처음이죠. 네. 아, 여기서 첫 경험들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사실은 이 라디오 라이브 특히 아침에 하는 거는 그냥 웬만한 좀 베테랑 가수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리 뭐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도 라디오 라이브는 좀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딱 귀에 탁 꽂히게 바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좀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소울풀한 노래인데 제가 그 감상했던 무대보다도 오늘 소울이 더 느껴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0: 아, 긴장해서 나오는 소울 너무 매력적이신데 We have a lot of reactions from our listeners. 우리 청취자 문자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와 지금 이거 라이브죠? 이사님 모닝그룹들의 고막을 다 녹이면 어떡해요? 진짜 잘하시네요. 널 위한 R&B 음색이 진짜 좋으세요. 얼굴도 완전 미남이신데 탄탄하고 솔틱한 보이스 이사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원더허브님께서도 와 오늘 출근이 늦어서 차에서 라디오 들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채널을 잘못 눌렀나 했어요. 이사님 라이브 너무 좋아요.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대요. 현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라이브였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민준리나맘께서도 부모님이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훈훈하니 너무 좋아요. 노래까지 입덕 완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o you have some new fan.
1: 뭔가 한두 명 또 새로운 팬분이 네. 생기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체감되는 네. 뭐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0: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모닝그루버가 만약에 입덕을 하시면 무서워요. 이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의리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뭔가 점점 이렇게 팬분들이 늘어나는 저도 뭔가 이모로서 뿌듯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때 더 스카우트 파이널 때 이제 방청을 오셨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노래를 꽤 오래 했지만 제 노래를 공연장에서 보신 적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노래 듣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또 정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0: Must have been a very special experience to be able to let your parents listen to your live and also, you know, being able to win at a big audition program.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ndeed.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뿌듯해하실 거, 상상 이상으로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요.
0: 좋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순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감성과 분위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 이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I'm here with singer 이산, the ultimate master of mood who draws you in from the very first note. 그 데뷔 40주년을 맞은 그 이승철 씨 있잖아요. 레전드인데 그리고 성시경 씨와 함께 한 무대에 서셨잖아요. 그 두 대선배들 사이에서 첫 방송 무대를 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네.
1: 어우, 제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사실 이승철 선배님, 성시경 선배님 모두가 아시는 국민 가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스카우트 우승했을 때보다도 반응이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더 스카우트 또 더 스카우트이지만 그때 고막 남친 촬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아 이제 약간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특히 했던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게 많고 드릴 질문도 너무 많고 합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We're gonna take one song break and continue talking more about 이사님. 오케이. 이제 이사님과 좀 의미가 있는 곡으로 한번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This is Hugo with Tomboy. Stay tuned.

0: Welcome back,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feeling very fortunate myself because I'm currently seated here with a very charming singer, Yi-san, in the studio.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가수 이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1: 그래도 노래를 한 곡 하고 나서 그런지
0: 네.
1: 약간 조금 풀린 것 같은 느낌이
0: 숙제를
1: 듭니다.
0: 숙제를 끝냈다. 네. 아침 라이브 쉽지 않아요. 그 대단한 걸 해내시다니. 우리 0117 모닝그룹버께서 게스트분 누구시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셨어요.
1: 목소리 칭찬은 언제 들어도 되게
0: 그렇죠.
1: 뭔가 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0: 칭찬할 만하니까요. 노래를 부르실 때랑 그 다음에 그냥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설레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막 이제 고막이 막 이렇게 bounce bounce 할 것 같은
1: 목소리 칭찬을 한 번 들으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 나 목소리 좀 좋은가? 아니, 더 깔고 막
1: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0: 그리고 6497님께서 와 이사님 목소리가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라디오로 집중해서 들으니 훨씬 매력적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kind of like this radio is amplifying his voice. 이 매력을 조금 더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라디오가. 그렇죠?
1: 그런가 봐요. 네. 역시 마이크가 섬세해서.
0: 그럼요.
1: 노래하기는 힘들지만.
0: 수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고퀄 음악방송 모닝그루브. 우리 이산 씨 덕분에 고퀄 음악방송이 됐습니다. 모닝그루브가. 원래 이도저도 아니었는데.
1: 아니요.
0: 중구난방이었는데 오늘은 음악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톰보이 노래 직후 즉석에서 기타 치면서 부른 셜록도 압권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셜록은 진짜 그 기타 치면서 부르는 그 매력을 딱 돋보이게 해줬던 무대 같아요.
1: 네, 특히 저는 셜록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한데.
0: 왜요, 왜요?
1: 제 셜록이 원래 엄청 오랫동안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그 곡을 제가 직접 이제 제 선생님께 가져가가지고 제가 이걸로 입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곡을 붙잡아가지고 그 곡을 통해서 기타도 엄청 많이 늘었고 근데 그걸로 더스카웃에 가져갔었을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굴러온 게 사실 저한테는 거의 인생을 가장 많이 바꿔준 곡이 아닌가.
0: 굉장히 의미가 큰 곡이네요.
1: 네.
0: 너무 영광이었겠어요. 이 노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런 의미 있는 곡을 또 이렇게 선셋 모닝그룹에서 인상 깊게 봐주셨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Oh my gosh, the studio is all heating up. So it's time for us to kind of enjoy that moment with a little game. We have actually prepared a balance game to get to know Yi-san a little better. 밸런스 게임 아시죠?
1: 네.
0: 네,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1: 짜장면.
0: 와, 저랑 잘 맞았네. 저랑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제가 너무 역나요, 지금 혹시?
1: 벌써 세 개째네요.
0: 그러니까요.
1: 좋습니다. 편해지

0: 음악 작업을 해야 한다면 새벽 3시에 영감이 폭발하는 작곡 작업 대 아침 6시에 정신이 번쩍 드는 보컬 연습. 하나, 둘, 셋.
1: 새벽 3시에 영감이 잔뜩 드는
0: 작곡 작업. 새벽의 감성, 새벽의 남자. 좋습니다. 알바 중에 손님이 갑자기 노래를 시킨다면 바로 마이크 잡고 열창하기 대 끝까지 가수 아닌 척하기. 하나, 둘, 셋.
1: 바로 열창하기.
0: 오, 역시 he's got the groove. 자, 노래할 때 더 기분이 좋은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관객 대 숨소리도 죽이고 집중해서 듣는 관객. 하나, 둘, 셋.
1: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부르는 관객.
0: 역시 떼창의 문화니까요, 우리나라는. Let's go! 가수 인생에서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히트곡, 한곡. 그리고 음악인들이 오래도록 인정하는 명반 한 장. 하나, 둘, 셋.
1: 명반 한 장 하겠습니다.
0: 명반 한 장. 아, 역시 야심 있어요. 전혀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악기 배우기 대 춤 레슨 받기. 하나, 둘, 셋.
1: 새로운 악기 하겠습니다.
0: 새로운 악기. 좋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sponding with a lot of effort. 좋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So, Isan is known for having a lot of part-time job experience. 알바를 굉장히 또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바 중에 뭐 사람들이 막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라서 막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막 그런 적 있는지 궁금해졌었어요.
1: 말을 거신 적?
0: 네. 아. 번따, 번따 이런 거 있잖아요.
1: 번따까지는 아니지만.
0: 어머어머, 뭐가 있었긴 있었구나.
1: 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건 좀.
0: 그렇죠. 라디오는 네. 솔직해야 돼요.
1: 네. 없진 않았죠.
0: 역시.
1: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없는 게 이상해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딱 눈에 튈 텐데, 그죠? 가장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알바 경험 있어요? Is there any type of part-time job that you can remember?
1: 정말 많은 알바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몇 가지를 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3가지 알바를 하셨다고 들었었어요.
1: 근데 저도 정확히 안 세봤는데.
0: 세기가 힘들 정도로.
1: 한 10몇 가지 정도 네네.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0: 와.
1: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도 작년에 했던 버거땡 알바.
0: 아, 버거땡 알바. 네. 버거땡이라고.
1: 버거땡.
0: 네, 라디오에서는 이제 브랜드는 좀 안 돼가지고 버거땡 알바. 왜 기억에 남으셨어요?
1: 그때가 이제 제가 타지로 처음 올라오고 나서 되게 오래 또 고생하면서 했던 알바인데 뭔가 사실 그 버거땡 알바라는 것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0: 거기서 네. 번호 따셨구나.
1: 그거는 이제 더 언급을
0: 네, 노 코멘트.
1: 그때 알바했던 그냥 그 시절 그 기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6개월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라 가지고
0: 네.
1: 특히 그때 그 버거땡 알바를 했던 기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I personally consider that it's such a great experience to be able to have this many part-time job experiences. 이 알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 저 되게 특히 앞으로 방송하실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많은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감을 얻거나 이럴 때 보통 경험에서 이제 많이 얻거든요. 근데 그 알바를 했던 거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도 있고 그 경험에서 뭐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사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요. 알도록 정말 많았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좋은 경험이 다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이지 단순히 뭐 이제 돈 버는 걸에서 떠나서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춤 레슨 받기 왜 안 하셨어요? 왜 새로운 악기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1: 네, 춤을 사실 짚으실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0: 네.
1: 춤이 이제 저의 굉장한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0: 아픈 손가락. 왜요, 왜요? 춤 너무 즐겁지 않나요? 기분 좋으면 막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1: 이게 나름 음악을 하면서
0: 네.
1: 저는 그래도 막 어디 가서 지레 막 못한다는 얘기를 막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나름 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춤만 추면은 자신감이 제가 춤을 너무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잘하고 싶어서

0: 몇번 시도해 본 적도 있는데,
1: 오.
0: 정말 부끄럽지만,
1: 네.
0: 몇번 시도해 보고, 아, 이건 그냥 잘하는 거 해야겠다 하고,
1: 잘하는 거.
0: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1: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춤을 추시는 그 모습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Nobody can perfect. Imagine someone can sing this well and dance really well at the same time. 그건 사기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좀 인간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전 꾸준히 하세요. 뭐 챌린지도 찍어보시고.
0: 그렇게 봐주신다면 정말
1: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매력이 넘치는, 네. 되게 샤이하지만 그래도 할말 되게 다 하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0: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어버버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1: 전혀, 전혀.
0: 그런 알바 했었던 경험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지금 첫 라디오인데
1: 네.
0: 말을 예전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첫 라디오.
0: 네, 첫
1: 네.
0: 라디오라서.
1: 좋습니다. 아니,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예요. So I'm having this a lot of big expectations about Isan, about his future, because obviously he's got this big talent. 이 성시경 씨가,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15년 뒤에 오늘의 무대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산 씨가 꿈꾸는 10년 뒤에 나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지, 아직 지금 한창이시잖아요. 창창하시고 미래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10년 뒤. 어떻게 보면은 긴 미래, 넓은, 그먼 미래, 그리고
0: 네.
1: 짧은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0: 저는 이제 목표가 좀 생긴 게, 그때 이승철 선배님과 함께 고막 남친을 촬영하면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한딱 40년, 이제 40주년이시잖아요. 근데 40년 전에도 그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아는 대한민국의 레전드 가수시잖아요. 성시경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10년 뒤에는 다시 그 같은 무대에 나와서 성시경 선배님과 이승철 선배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어쩌면은 약간 주제넘은 말씀일지도
1: 아유,
0: 모르지만
1: 전혀요. 너무
0: 꿈은
1: 좋다.
0: 크게 잡으라고 저희 선배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맞아요. 이분들도 진짜 레전드인 게 현역에서 굉장히 오래
0: 네.
1: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들도 10년 뒤에도 거뜬히 이제 노래하시고 할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이산 씨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같이 이제 무대를 할수 있다면 그 순간 정말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 날이 꼭 오길,
0: 네.
1: 10년 금방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미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았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하고 싶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your near future?
0: 일단 지금 저희 이승철 선배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3번, 4번 정도의 무대가 더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9월 달부터의 더 스카웃 콘서트도 이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건 그냥 제 바람인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가장 처음 이 불을 지펴주신 건 아마 남미에서의 그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었지 않나
1: 아우,
0: 싶은데.
1: 남미 친구들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 팬십이 폭발적인 발음.
0: Mira
1: este chico que guapo! 막 이러면서, Look at the guy, he's so good looking!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할지. 우리 팬들의 사랑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뭐, 페루 혹은 남미 국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0: 네, 그래서 올해는 꼭 어떻게 방문을 해서라도
1: 아, 너무
0: 직접
1: 좋다.
0: 노래도 하고 그
1: 네.
0: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
1: 저 매니저로 따라가도 될까요?
0: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열렸습니다.
1: 제가 그분들 이렇게 인솔도
0: 네.
1: 하고, 예.
0: 또 마침 스페인
1: 아,
0: 하시니까.
1: 그러니까요. 이게 되니까. 어디 밖에 매니저님 안 될까요? 뭔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네, 안 되나 봅니다. 네네. 저는 그냥 이거나 열심히 할게요. 좋으신데. 아, 참. 아, 좋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가수로서 또 이루고 싶은

0: 있으세요? 소소하게나 아니면은 또큰 꿈일 수도 있고요.
1: 소소하게나?
0: 네.
1: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루에서만 이렇게 정말 큰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까 그 문자 메시지 와주셨을 때도 너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이제는 약간의 소소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팬분들이
0: 네.
1: 좀 생겨서
0: 네.
1: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글로벌하게 갑시다.
1: 네.
0: 한국은 또 한국대로, 또 글로벌 무대는 글로벌 무대대로 이렇게 충분히. 아니, 제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약간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There is actually the reason why I started watching the program. 제가 사실 영케이 되게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아, 솔직히 이산 씨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진짜로.
1: 아우, 그러면 좀, 저
0: 네.
1: 큰일 납니다.
0: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저 큰일 났어요?
1: 그런
0: 어떡해요?
1: 말씀을
0: 네. 아니, 정말로. 그래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기도 하고, 좀 사람을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매력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아, 잘될 거예요. 예. 제가 응원하면 다잘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1: 싸.
0: 아싸. 이 콘서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약간 홍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So everyone listen up. Here is some exciting news for fans of the Scout Star Reborn. A very special concert is coming your way on Saturday, September 5th. Master Lee Seung-chul will take the stage alongside the newly reborn stars, the Muses, for an unforgettable live performance. The concert begins at 4 p.m., so mark your calendars and don't miss it. We hope that you will all show them lots of love and support. 자, 여러분들, The Scout, 다시 태어나는 별, Star Reborn, 팬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는, 다가오는 9월 5일, 토요일, 마스터 이승철 씨와 다시 태어나는 별, 뮤즈들의, 우리 이산 씨를 포함한 뮤즈들의 함께 만드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되니까요. 달력에 꼭 켈박해 두시고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1: 네.
0: 네. 많이 많이 찾아달라고 한번 메시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0: 제 매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따라와! 약간 이런 거 어때요?
1: 그런 말씀을 정말 잘 하시네요.
0: 오시면 춤춰드릴게, 이런 거.
1: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예, 뭐, 다 노력하신답니다,
1: 춤도
0: 여러분들.
1: 춤이지만,
0: 예.
1: 노래. 목소리 듣고
0: 그럼요.
1: 싶으신 분들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이런 소울풀한 라이브 가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좋은 사운드 장비와 함께 다 들으실지 감도 안 와요,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오늘 어떠셨는지,
1: 네.
0: 등등.
1: 일단 첫 라디오였다는 게 오는 길에서부터 너무 많이 신기했고요. 오는 길에도 사실 차를 타고 왔는데 곧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많은 차에서 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상상을 막 하면서
0: 그럼요. 네.
1: 보니까 너무 이건 또 방송과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또 뭔가 큰거 하나를 처음으로 성취한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뿌듯하네요.
0: 처음인데도 너무 잘해주시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마지막 우리 또 팬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이산이었고요. 앞으로 콘서트 곧 하는데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라이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목소리 칭찬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지금 온 하루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0: 아, 이렇게 팬들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네. 또한분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주시면 그분도 하루 종일 설레시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이산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산 씨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콘서트도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산 씨 너무 감사합니다.
1: Muchas
0: Muchas gracias, chico.
1: gracias. Ciao.
0: 마지막으로 이산 씨의 서울의 밤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게요. Stay tuned.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Do you like my sorry bomb? 노래도 너무 좋다, 여러분들. 이산 씨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He's truly a talented singer indeed, and it was a blast for me to be able to interview this person for the first time. 제가 라디오에는 1등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차지했습니다. 우리 이산 씨의 첫 라디오 인터뷰. I was the very first person to be able to host his first ever radio interview, and I'm feeling honored.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산 씨와 셀카를 찍었어요. So I will upload that on our Instagram. So follow our account. It is morninggroove.tbs.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번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모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Anyway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next week as well. 금요일에도 계속 방송되고 토요일도 방송이 나가지만 생방송은 다음 주 월수금입니다. So we're gonna go live next Monday, Wednesday, Friday. 켈박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켈박 스케줄에 이제 모닝그룹 스케줄로 가득 찼겠다. 그쵸? Anyways, this has been Summer Lee, everyone. We're going to close out with the final song by Shawn Mendes,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Have a wonderful day and also a wonderful vacation,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program at 6 p.m. with our reruns, and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오프닝에서 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비결은 결국 관계였다는 그런 말씀. So the happiest were, according to this research, were the ones who stayed deeply connected to others. 이 놀라운 결론은 놀랍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하버드의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를 이끌고 있는 Robert Waldinger 박사의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So this finding comes from Dr. Robert Waldinger, who is a Harvard psychiatrist and a director of one of the longest running studies ever conducted on human happiness. 이 하버드의 연구진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하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For more than 80 years, researchers at Harvard have followed the lives of hundreds of people trying to answer one simple question. What really makes a good life? 과연 무엇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가? 돈, 성공,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연구 끝에 나온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고 합니다. So after decades of interviews, medical exams, and life stories, the answer wasn't neither wealth, fame, or career success. 뭐였냐면 좋은 인간 관계였습니다. So it was relationships.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I think we are all familiar with this kind of findings. 이 관계 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So quality of your relationship matters more than the quantity of your relationship. 뭐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So number doesn't really matter, right? It's just a few dependable people are more important.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관계는 우리 몸과 뇌를 보호한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Good relationships protect both body and the brain. 뭔가 이런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잘 견뎠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요. So less stress for, I guess ability to better combat the stress for those who have dependable friends.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흥미롭게 이 생각한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이 좋은 관계는 싸우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So, good relationship doesn't mean relationship without struggle. So, conflict is very normal. 뭐 부부나 친구도 갈등은 생기죠. Even husband and friends, closest friend, there are struggles, right?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갈등이 있어도 결국엔 서로를 믿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라는 그런 점이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So what matters is knowing that someone will still be there for you after disagreement. 싸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So a good relationship doesn't just happen by accident. 이 웰딩어 박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o good relationship require conscious effort.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런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어저께 이걸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So I kind of look back on myself, you know, whether I put my effort into building and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아닌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have, you know, 진짜. It really hit me that, you know, I don't put too much attention and effort into kind of, you know, maintaining my relationship, good relationship, that is. 유일하게 제가 관계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은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I think that matters too. I think probably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is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가족과의 관계는 굉장히 저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other than that, I'm not sure if I have

done enough, right?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 결과를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이 topic 또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딱히 질문 드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이 박사님께서 또 제안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또 노래 듣고 돌아와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는 오늘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This is Laura Fiji, The Good Life.

James Morrison, My Love Goes On, featuring Joe Stone. 좋습니다. Kind of free-flowing topic today about, you know, how to care about good relationship. 나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한번 같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part 2. Her의 곡입니다. My Song.

알자루 and George Benson Breezin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So today talking about relationship and good life and you know whether it affects each other as much as we think it does.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또뭘할수 있는지 또 이런 suggestion도 있는데요. I thought about it because you know I'm a kind of person. When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y health, 뭔가 이렇게 어떤 증상이나 symptom 같은 게 있으면, you know, whenever there is a pain or symptom, I go to doctors right away.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I try to, you know, proactively kind of fix it so that, you know, I feel better. 그냥 놔두는 것보다 보통 그런 사람인데. But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 I don't think I do that enough. 하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지라고 생각해봤을 때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you know, rebuilding and rekindling even some relationship, I don't do the same. You know, I don't try as hard as I should. 그래서 이런 suggestion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It's not easy, you know. It's kind of it requires both side to kind of you know do the same. 뭔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늘 시작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연락을 다시 한다든가. Sometimes there are people, you know, who we haven't talked to for a long time, but not necessarily in a bad relationship. 뭔가 특히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연락 안한 친구들 있죠. But you know, showing interest and showing that you care to other people, I think that was a great suggestion, right? Be expressive about, you know, other people's need. 뭔가 딴 사람이 어떤 필요로 한다,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시 요즘 괜찮니?라고 물어본 거한 번만으로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거. I think just kind of asking a friend who looks like is going to some tough times, you know, just by asking him or her a question, you know, if he or she is doing okay. I think even that helps a lot. 그죠? Because it would make that person think that, you know, there are other people who care about you. 5750님께서는 오늘 PD님께서 읊어주시는 얘기들은 잠언 같달까요? 잘 새기며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The things our producer shares today feel a bit like a proverbs. I find myself taking them to heart and reflecting on my own life. I guess, you know, it did the same to me.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I hope it does the same for our cutie님s as well. 노래 듣고 올까요? 박주원 featuring From입니다. Sweet Amore.

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If you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We have live YouTube streaming availabl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So,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Drop in, say hi, and hang out with us on the open chatting room. 문자로 연락 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So, your song request, stories, shout-outs, or just a simple check-in message that you are tuned in to our show. Send them all my way, and they are all great.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심은 참 사람을 힘을 내게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하죠. So motivation for me is that, you know, people are tuned in, and, you know, they show support, you know, really energizes me in many ways. So talking about happiness, things that we think make us happy in our lives, and it could be different perspectives from different people. You know, careers might make some people happy, and career-driven people, you know, work-driven people. What makes them happy is to see the result of their work.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some people find happiness in health.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또 행복을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And some people, you know, are happy making a lot of money, you know. 다 다르긴 하지만, but ultimately what this study tells us is that, you know, majority of people, you know, eventually found happiness in a relationship. I'm curious as to, you know, what defines happiness according to this research. 뭐 행복의 기준이 뭐였는지, 어떤 사람이 행복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행복했다는 건지. I have a lot of questions as to, some of the standards of happiness that this study is indicating.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 결론에 도달한 거겠죠, 그렇죠? 80년 넘게 했던 연구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And this study does definitely suggest that, you know, good relation, friends, are one of the biggest, indicator of, you know, some of the happy people, you know, have in their lives. 베스킨님께서는 저는 행복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도 이게 행복이지 했던 순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some of my happiness moments didn't come from trying to be happy, but from letting go of things I thought I needed.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Because being happy isn't an absolute thing. 뭔가 절대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I think whatever makes us happy, I think that's important thing right there.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So it really differs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So by letting some of the things go, right? Some of the things that was holding us back, you know, if you let it go, then it might open some doors into the life of happiness.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래야지 행복해야겠다라고,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냄으로써 아, 그것이 꼭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I think it's all about the, you know, how we think and our perspective and our expectation, you know, comparing ourselves to other people.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또 메시지입니다. 베스킨님 감사드리고요. 신청곡으로 지난주에 큰 아이가 추천해서 본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중에 하나 선곡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Yes, Million Dreams라는 곡인데 It's sung by the cast members of this movie, Greatest Showman Ziv Jakeman and Hugh Jackman도 같이 불렀고요. 또 미셸 윌리엄스까지 같이 부른 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A Million Dreams.

305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은퇴한 축구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참 축구도 잘하지만 insightful 하더라고요. I recently came across an interview with a retired footballer, Zlatan Ibrahimovic, right? He was, you know, an incredible player as a soccer player, but what really struck me was his insight.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복은 순간에 있다. What is happiness? It's moment, he said. That is something that we can always kind of keep in mind. 그 순간의 행복에 우리가 집중하면 I think it solves a lot of problem because I think a lot of our happiness is kind of dependent on our anticipation. 뭔가 미래에 뭔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러면 좋겠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행복이 많이 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Sometimes we look back on our past, I think. 그 과거의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행복하는데 only problem is, you know, the past doesn't really, you know, come back to us. It lives in the past.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there's so many variables.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There's so many conditions that come with it. 그런 의미에서 참 확실하게 지금 현재 느끼는 행복에 집중하는 거는 I think is guaranteed. 지금 느끼는 행복 자체를 즐기는 거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실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re's nothing that can really go wrong. 앤디 마이크님은 또 행복은 배고픔을 걱정 안 하는 데 있죠. 맞습니다. 걱정을 안 한,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것. So, if we are sort of satisfied with what we have already, then there it is, the happiness.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 이렇게 한번 랩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 조금 길어요. 그래서 좀다못틀것 같긴 한데 이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rt of Noise입니다. Moments in Love.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의 코너명입니다. We're trying to uncover as many gems from the Korean indie scene. And today we are back with another edition of InDiscover. As every Thursday, we've been doing this segment. We have four new songs to introduce. 아마도 한 번도 접해보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곡들, 인디씬의 곡들,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Let's get to it right away. First track is by a producer named Groovin. 약간 그 프로듀서께서 싱어를 섭외해서 이렇게 본인이 프로듀싱한 곡을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So,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신 Groovin님의 곡인데 밤이 돼서야 라는 곡인데요. It features a vocalist who is also singer-songwriter as well. Kamel 이라는 singer-songwriter이자 작곡가께서 보컬로 feature이 됐는데 또 공동 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Kamel also wrote the lyrics together with Groovin.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성향의 인디 곡들이 있었어라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it's well made and very well polished in terms of production.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Groovin featuring Kamel. The song is 밤이 돼서야.

그루벤 밤이 돼서야 카멜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밤에 듣기 참 좋은 그런 urban soul R&B sound. 약간 시티팝 감성도 느껴주신다고 스콜 위즈덤님께서. 그렇죠. 시티팝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귀에 착 붙네요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That was our first in discover track, Groovin', 밤이 돼서야, featuring 보컬 카멜. Let's get to our second track.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메인스트림 음악 같은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Songs that will be featured today has a lot of mainstream feel to it. 그냥 차트 100위 안에 드는 곡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popular한 성향의 곡들입니다. Second track is by singer-songwriter 이마리 씨의 곡인데요. 이마리 씨는 원래는 그 마리탱이라는 2인조 밴드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She started out with the band named 마리탱, which was a duo.

돼요. So she decided to kind of, you know, do it on her own. 이제는 혼자 이런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좀 벗어나서 틀에서 벗어나서 이 말이라는 이제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또 회사와도 이제 계약을 마무리하고 So I guess the contract with the company expired as well. So completely on her own. 그래서 좀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혼자 음악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작사, 작곡, 편곡, 또 믹스, 마스터링, 엔지니어링까지 혼자 다 하신다고. 이마리 씨의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바다 끝에 있어도 널 만나러 갈게.

이 말이입니다. 네가 바다 끝에 있어도 널 만나러 갈게. Very just a soft and sweet kind of song. And kudos to 이마리님, who is doing everything. 작사, 작곡, 편곡, engineering, mix, mastering. I guess these days, with help from some very affordable equipment, 집에서도 이제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제 좋아졌는데, I think we'll see more and more of this kind of all in one who can do it all kind of artist. 요즘에 그런 또 트렌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in this cover 곡. So let's move on to our third artist for in this cover segment today. His name is 이인성, and I wasn't actually able to find much information. Just the fact that he is a singer-songwriter. 근데 이 곡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이제 그 음반 자료에 주셨는데, 시작의 순간 앞에 서서 멀리 수평선 뒤를 바라보면 막연하게 피어오르는 설레임과 두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Standing at the threshold of a new beginning and gazing beyond the distant horizon, we often find ourselves facing a quiet mixture of excitement and fear. 그럴 때마다 수평선을 건너와 내게 용기를 주는 노을빛 돌고래를 그리는 노래입니다. So the song is about imagining a sunset-colored dolphin crossing the horizon to bring me courage whenever I feel that way. I guess it is sort of an imaginary dolphin that we think of whenever we need some courage. 뭔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의 돌고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이인성입니다. 노을빛 돌고래.

인성 노을빛들 돌고래였습니다. Another sort of a city pop vibe song. 제니님께서 진짜 시티 팝 몸, 여름밤에 운전하며 듣고 싶은 목소리도 연주도 시원한 느낌. It's kind of song that I would love to listen to while driving on a summer night. 이렇게 음악이 따뜻함도 주고 시원함도 주나요? Yes, I felt that way too. 맞아요. 이 돌고래라는 이 동물이 주는 따뜻하면서도 뭔가 희망적인 그런 느낌이 곡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 optimism and the hopefulness that we find, you know, when we see dolphins, I think it's just exactly is sort of represented and described in this song. 잘 듣고 왔습니다. 이인성, 노을빛 돌고래. And before moving on, regarding 이마리님, who was the song before this one,

5750님께서도 이마리님에 대해서 드라마 OST에도 어울릴 것 같은 달콤한 목소리 다재다능하신 분이네요. Yes, I think definitely we can imagine hearing 이마리님's voice in drama OST. I think she has the voice and the songwriting for it. 마지막 아티스트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artist, I'm assuming that it is his moniker, 김눈물 씨인데요. 김눈물 씨는 2012년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데뷔를 하셨네요. Made a debut in the 2012 MBC 대학가요제, the campus singing contest. I'm assuming that he is in his 30s now. 그죠? 30대이시기 때문에 이제 30대의 경험을 노래하는 눈물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So in the 30s and singing about stories that require tears, that brings tears, right? Sort of. 그렇군요. 어떤 곡인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눈물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김눈물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I get it, yes. 눈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티스트라는 표현이 정말 적합한 그런 감성의 어떤 마른 락 싱어송라이터이시군요. 잘했습니다. 또 훌륭한 음악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눈물, 아무것도 못해요 was the last track for today's In This Cover segment. So a lot more to come on this segment. So tune in every Thursday to, you know, to discover more gems from Korean indie scene.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그 지원해 주신 그런 이 코너 지원해 주신 또 추천해 주신 아티스트 곡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곡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So that is it for today.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today.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하시길 하시길 바라겠고요. Remember,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Nell. 기억을 걷는 시간.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That was Ella Langley, Be Her.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Morning Groove, everyone. I'm your host, Summer. 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아, 난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하는 자기소개보다는 평소의 모습, 평소의 행동으로 좀 더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It's funny, we spend so much time trying to tell people who we are when they're usu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we consistently do instead. And maybe our actions have been introducing us all along. So let's make today less about making an impression and more about making a genuine connection.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아마도 이미 전달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Morning Groovers. It is a rainy Monday morning, at least here in Seoul area,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uys are staying safe while heading out today. 오늘 어떻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짧은, 정말 정말 짧은 휴가를 일찌감치 좀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So I had an early vacation and I just came back yesterday. It was really a short vacation. I'm kind of like emphasizing the fact that it was short. 2박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막 놀라고 적응하는 것 같으면 또 다음날 이제 막 집에 올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짧다. 하지만 너무 즐거운 그런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7월 말에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근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So if you are planning for any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Or if you happened to already, you know, visited other locations for your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as well. Because we are live today. 주로 월수금 생방이지만 이번 주는 화수목 연달아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So we're going live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for this week. So please remember that. I'm pretty sure that you've already put it on your calendar. 이미 캘방을 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shall we? 우리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때 당시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뉴욕에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계단을 한 칸, 한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I guess it was near Wall Street Station. There was this gentleman again. 자꾸 이렇게 젠틀맨들이 많이 나오네요. Wearing a nice suit. I guess it was, he was on his way to work. 아마 출근을 하는 분이셨을 것 같아요. 평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Do you need help?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러지만 고맙고 같은데. 이런 눈빛을 보냈더니, 가방을 한 손으로 휙 들고 정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So he actually ran through the stairs carrying that huge heavy luggage that I was trying to carry. And then he actually just helped me just like that on his way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도와달라고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막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가뿐히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그때 좀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아실까요? 제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방송에서 본인 얘기를 하고 있을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let me know. What is a small action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All right, and join the party, everyone. Just like these morning groovers, like 체육부장님, 하진님, 서비님, all sending all of us nice and warm greeting message for this morning.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Good morning이에요, good morning. 우중충하고 날씨도 너무 덥지만 그래도 good morning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기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행복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0: 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굿모닝 기분 좋게 인사 건네주세요. And with a little smile on your face, on your beautiful face, there you go. 아, 좋아요. 웃으니까 더 예쁘잖아요, 여러분. We have a message by 0859, a new morning giver. 이 문자가 오늘 아침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 두배 이상 늘어난 출근길, 유일한 낙이 모닝그루브 생방송이라는 마송 중에 윈터쌤. 지금도 운전하며 듣고 있을 텐데요. 썸머피디님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TBS도 화이팅입니다. 부흥 중에 제이미가 라고 해주셨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I hope this text message brings a little touch of warmth this morning. Miss Winter from Basong Middle School says that her only joy on her commute, which has more than doubled this semester, is Morning Groove live broadcast. And she's probably listening while driving right now. So, Summer, please give her a word of encouragement. Cheer up. Oh, this is a very nice and warm message to start with this morning. 아침에 또 시작부터 되게 따뜻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성중학교 파이팅이고요. 마성중학교에서 이제 윈터스템 과 제이미님께서 같이 이렇게 모닝그루브를 즐겨 들으시나 봐요.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기가 좀 넘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어, 진짜 겸손함이 이렇게 안 돼요. It's so hard to be a modest. 어쨌든 출근길이 많이 늘어났죠. 차들도 요즘 너무 많아지고 이래서 막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몇 분께서 즐겁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It's just so beautiful to see each other, cheering each other. And sending these warm messages.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소개를 해줌으로써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0859 모닝그루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마송정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일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응원 문자 보내드릴게요. 마송정 파이팅 파이팅. Alright, morning groovers, a reminder of today's questio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Those small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What are those?
1: 여러분들,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0: A complete random person might have approached you and helped you. Without, you know, expecting anything.
1: 뭐 대가 바라지 않고 이렇게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따뜻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0: So since 부흥중 Jamie requested a song, I guess by 소녀시대, we have picked this song for you. Here is 소녀시대 with 다시 만난 세계.

And of course, our 반장님, Morning Groover를 항상 의리 있게 지켜주시는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is here. Welcome, welcome, 반장님. Good morning이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착석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Now let's get to MG Q&A.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oh, so 감동! 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Finally, we have some messages. 1010, aka Chenny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20년이 더 지난 일이네요. 그 당시에는 노래방을 가는 게 유행이었고요. 유일한 놀이였는데 제 친한 친구가 완전 음치라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저 군대 가기 전날 같이 노래방 가자고 하면서 저한테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줬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친구야, 너 노래 진짜 못하더라. 고맙다. 뭐야? 마지막이 완전 반전이야. Oh my gosh, this is fun. So it's been more than 20 years. My close friend was completely tone deaf. And back then, going to a 노래방 was a huge trend and the only real form of entertainment for us. But the friend who was absolutely hated singing, the day before I joined the military, my friend asked me to go to 노래방 and sa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I guess, for me. And I still remember that exact moment, my friend who was tone deaf. My friend, you were really terrible at singing, by the way. Thank you. 열심히 또 불렀는데.

그때 막 감동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친구분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또 군대 간다고 또 완벽한 곡을 선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거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니까요. 20년이 더 지나도 꾸역꾸역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렇게 꾸역꾸역 노래를 부르는데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노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제 마음 조금이나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부르는 게 아닌가? 저 위해 신나서 혼자 부르는 건가? 어찌됐건. 이런 건 감동이에요. 아, 너무 좋은 친구였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업계에서는요. 대만 가족여행 갔을 때 타이페이 지역에서 연등을 날리기 위해서 루이팡역을 거쳐서 핑시라는 곳에 가야 했는데, 타이페이역이 복잡해서 헤매고 있을 때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 줬을 때 감동받았었어요. 대만 분들이 정말 많이 친절하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I went on a family trip to Taiwan, when we were lost because Taipei Station was a bit complicated, a young couple approached us and kindly guided us on where to go, which deeply touched me. And the people in Taiwan were very kind. So that gave you a huge impression, you know, meeting those kind people when you're abroad. 뭔가 헤매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치를 채잖아요. You don't have to say help me, you know. People basically know that you need help.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아는 거고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냐 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아,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바쁘니까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너무 고맙잖아요. 당시에 막 길을 모르는데 알려주고 이러면. 그리고 대만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친절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I've never been to Taiwan before, but I heard that they are really kind to Korean people at least.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우호적인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되게 친절하게 해줬다는 제 친구들의 그런 여행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친절함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역잘 찾아가셨군요.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러면 되게 고마운데 가끔 안 고마울 때도 있기는 해요. 사진을 너무 못 찍으면. 저 예전에 어디 연등회 같은 데에서 이제 사진 좀 찍겠다고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셀카로 막 찍고 이렇게 찍어볼까 저렇게 찍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this like couple approached us and they actually suggested first if we wanted a picture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케이 뭐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는 거예요 막 뒤로 가시라 그러고 they were like oh come forward oh try this pose go to that side you two split apart and they were giving me all these kind of directions. So I thought he was literall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와, 전문 사진가이신가 보다. 뭔가 릴스 전문적으로 찍는 분인가 했더니 진짜 이상하게 찍었어요, 사진을. 정말. 그래서 우리 네 명이었거든요. 다 같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배경이었는데 완전 우리 위주로 이렇게 딱 찍으셔가지고 정말 사진도 못 건지고 괜히 포즈 취하느냐고 더운데 막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But it was still nice. He was just being kind, right? Anyways, morning viewers, let's keep talking. We're gonna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등려군 월량대표 아적심.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원량 대표 아적심 was 장국영 with A Thousand Dreams of You. And the selection of music just took us to Taiwan for a minute at least. We got to experience that country indirectly. 간접적으로 또 대만에 잠시 다녀왔어요.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 All right,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마트에 한번 다녀오면 짐이 장난이 아닌데요. 낑낑거리면서 가로치고 사실 으쌰 하고 다 들긴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엘베까지 들고 올 때 좋아주시는 입주민 아버님 그리고 엘베를 잡아주셨던 모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people trying to, you know, show their kind gesture when you're carrying those, you know, heavy luggages and also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I mean, it's gonna only take 3 seconds, but if they do that, you feel totally grateful. 진짜 한 2초,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거.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잡아주면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도와주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러면은 고맙게 느끼잖아요. 근데 뭔가 이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런 행동들이 뭔가 디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You know,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asking for help if you're carrying something.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and a default for all of us? It's good to be thankful, but if that's the default, everybody would be happy.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한 명이 도와준다 그러면 막 감동 받잖아요. 막 바바밤 막 배경음악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막 와, 저 사람 정말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바빠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러면은 막 그냥 쓱 다치게 그냥 놔버려두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빠 보이는지 밖에서 원망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 그런 거 없던데 다들 나한테 잘 안 해주던데 이럴 수는 있지만 또 곰곰이 과거를 거슬러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So let's all get back to our thinking.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You know, who has been nice to you? Which random person has been nice to you? What kind of random kind action have they been showing you? Let me know.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eanwhile, we're gonna leave you guys with this song, Lady Gaga, Bruno Mars, Die with a Smil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and good morning to you all,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and I'm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You can tune in to our radio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watch me live on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let me know how you're starting your day today at this moment. Let me know what you're up to, your plans for today. Because you can always talk to me by leaving your comment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오늘 저한테 말 많이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rjun Morning Groover greeted.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Arjun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It's never too late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one. 그리고 우리 딸랑이 엄마께서 So this is regarding MG Q&A. 굿모닝입니다. 40년 전에 친구랑 부산 여행으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 그때는 중간에 음료를 주셨거든요. 저는 주스를 부탁하고 친구도 같은 거 시키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얼마인가요?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웃으시던지 가끔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길에 모든 분들 웃으며 하루 화이팅 하세요. So 40 years ago, I was traveling to Busan back then. They used to serve drinks during the flight and I asked for juice and my friend ordered the same thing. But then suddenly pulled out their wallet and asked how much is it and everyone who was there burst out laughing.
1: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그때 당시에 막 주변에 보신 분들이 다 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런 사람 처음이야. 이러면서 막 웃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사소한 그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기억에 나가지고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 전인데도 가끔 만나면은 너 그때 기억나? 이러면서 웃게 되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요즘엔 이게 현실이 돼버렸죠? 요즘에는 저는 Can I please have some tomato juice? 이러면은 딱 받고 나서는 Hey, it's not free. $3?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저가 항공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유료로 이제 운행되는 항공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짜인 줄 알고 막 했다가 갑자기 그 기계를 꺼내죠. 카드에다가 이거 꽂으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돈 내는 게 현실이라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좋고요.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에 감동받았던 순간 오늘 좀 이런 따뜻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좀 이런 주제 할 때 사연들이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따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You know, isn't the world beautiful? Filled with so many kind and lovely people showing their kind gesture. 막 어떤 대가 없는 그런 순수한 착한 그런 행동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을까요? 세상은 좀 아름답다 생각하거든요. You know, I think the world is beautiful enough to be talking about all of this. So what is the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이런 날만큼은 사연이 정말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have a Lyrics Gone Wrong segment lined up for you. 오늘 Lyrics Gone Wrong. 오늘도 출연자가 열심히 가사 읽어드리고 노래 제목 맞추는 퀴즈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아침 같이 만들어 보아요. Now here is Eclipse. Run, run!

0: 누구야 누구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And it'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nna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character. The lyrics are gonna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out of control. 오늘도 역시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그 낭독하고 있는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of course, will read out the lyrics. Will read out the song lyrics for all of us. And your job i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that character.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Okay, so a lot of different guests came to our show Morning Groove because obviously this is a global radio, so many guests could appear. 뭐 많은 배우분들, 가수분들, 또 이제 뭐 정치인 뭐 등등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어떤 배우께서 오셨어요. So we're gonna be having an actress, a really popular actres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his reading. 오늘은요. 김희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양희 선생님에 이어서 너무 감명받고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김희애 선생님께서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기한 김희애예요. 어려도 아픈 것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질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이태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준영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내 가슴부터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말이야. 웃어? 이태호, 너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못 보내. 죽어도. 나 죽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번 거는 제가 부끄러운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가사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가세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You know, they're not interested in any sort of interviews. 뭐 인터뷰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왜 죄송한 마음이 들지? 김희애 선생님이 잠깐 출연해주셨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요즘 갑자기 You know when you flip through those short videos on YouTube? You know, some old dramas pop up. 요즘에는 자꾸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 번 등장을 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요즘 그거랑 또 뭐 등장하더라? 요즘 그거랑 그 신사의 품격인가? 왜 이렇게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드라마 많이 보는데 I don't know why those old dramas just pop up so suddenly 김희애 선생님 popped up in my mind so I tried to mimic oh not mimic cast 김희애 선생님 on our show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흉내가 아니라 모셔봤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So the main part of the lyric would be like I just can't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How could I ever let you go? 내가 어떻게 널 못 보내? 라고 묻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예, 죽어도 못 보내. I just can never let you go. How could I ever let you go?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은 이것이라고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if you have no idea, just try to come up with some fake fun answer.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오답 보내주세요. 혹시 가사의 제목 이건가요? 싶으면 제가 뭐 땡처리를 해드리든 딩동댕을 해드리든 알아서 할게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a little quiz for you.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Okay. This is 나를 잊지 말아요 song by 김희애 선생님. Let's go!

So that was 김희애 선생님 with 나를 잊지 말아요. And we just went back to the 80s. So during the song break,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has been explaining about this whole background of thi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직접 여기 앉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이 노래 배경은요? 이러시면서, She could totally be a DJ. 노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백그라운드랑 다 이렇게 또 읊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노래까지 안 부르셨, 노래만 안 부르셨지? 노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If you watch me on a viewer radio, you can see me like smiling, looking outside the studio, nodding my head and everything. That's me, you know, continuously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박은희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아, 정말.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아예 댓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상상.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see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337, also known as 냥이 망고 아빠님이시죠. 전현록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 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song was written and produced by 전현록 선생님.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예, 80년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전현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같이 한번 잘 듣고 왔습니다. Going back to the 80s. Let's go!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id, 부부의 세계는 주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때요! 김희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기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Like, who are coming up with these algorithms? Like, that was like completely out of the blue. Like, why would that drama appear again on my algorithm?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덕분에, 재방송 느낌으로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쇼츠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 되게 많죠. 펭귄 킬러 모닝 그룹께서, 굿모닝!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그 노래 함께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Such a nice and lovely and soothing voice indeed. 되게 또 소녀소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입니다. Okay, so we have to focus, everyone. 아, 맞아요.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퀴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your job wa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e lyric read by our 김희애 선생님. I just can't let you go. How can I ever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읽어주셨으니까 한번 정답 뭐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answers. 오, 우리 얼짱님 3267 Morning Groover texted 크크크 세상에 김희애 선생님 연기 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셨네요.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So the way she acts, the tone of her acting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그러니까요. 이런 좀 다양한 연기 톤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톤이 굉장히 강한 배우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희애 선생님, she has like this strong character of her. She has this way of acting. 그리고 제 기준에는 약간 그 김혜수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톤이 아, 뭘또 이렇게 또 난리법석들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So there is this specific character and tone for each actresses, and it's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hem. Anyways,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 보내주셨고요. Let's see what else. 3151 Morning Groover texted.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방 18번 곡인데요. 정말요.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봅니다. 2am에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burst into laughter, so I missed the timing to send in the answer. But today I managed to send it in, and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by 2am.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셨다. 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국어잖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백날 웃으시겠어요? 모닝그룹 들으시면서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고 좀 욕심이지만 여행면은 매 순간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o I hope every single moment you guys do burst into laughter when listening to my voic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는요 정답 2am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we see some guesses.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Yes,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I can't let you go. I just can't let you go by 2 a.m. 죽어도 못 보내. TBS 못 보내. 어떻게 너를 보내. 다른 노래로 편곡을 한번 해봤는데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소중한 거는 다 지켜야 되거든요. So you gotta always protect the things that you admire, that you love, and that is indeed TBS radio station.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우리 티봉이도 여기 떡하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TBS.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some people around you. 죽어도 못 보내고 나이 사람이랑 정말 떨어지면은 상상도 안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mean, it's a wet morning, everyone. It's raining outside. So that means we have to get a little emotional. 뭔가 감성이 좀푹 빠져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시면서 저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해주시면 되겠고요. We're gonna get to that in a minute. 이 문자 하나 읽고 노래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do have another task, which is MG Q&A. 우리 서비모닝 그룹업계서가 둘째가 9살인데요. 지금 태권도 1품 딴다고 품새 연습 중이에요. 그러면서 태극사장 외웠다고 보여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감동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your second child, 9 years old, all grown up during this taekwondo and everything.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씩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mean,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but there are those moments where they can really surprise you.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잘 모르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할줄 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자식 키우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So this is all fun experience seeing your children grow up, surprising you every now and the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아요. 뭐 나의 자식이 나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도 역시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vo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태권도 너무 좋아. 하나 보다. 근데 태권도 죽어도 못 보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Alright, finally,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This is 2 a.m. 죽어도 못 보내.

So, a message from our sunset morning groovers. We're expecting some sunset, but looks like we're not for today, at least, sadly. Sunset morning groover께서 죽어도 못 보내 썸머 누나 팔색조 부캐 썸머 누나는 죽어도 못 보내 이라고 해주셨고 다음에는요, 숙취해소가 덜 된 캐릭터 한번 해주세요. 취해서 고백하는 부캐 왠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짧은 휴가 뒤에 썸머 누나가 이렇게 생방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야 라고 I think they answered our MGQ&A question already.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after a vacation. I'm already touched by all of that according to Sunset Morning Groover. And for next time, you're expecting me to do a little, you know, hungover and drunk acting for this lyrics gone wrong segment? I don't think so. 전 요거만큼은 좀 힘들 것 같은 게 이 그 항마력이 좀 딸린다 그래야 되나? 제가 예전에 연기 수업을 모닝그룹에서 들었었는데 이 이러면서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 취중 고백하는 그 연기 했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it's giving me this huge cringe. So I don't think I can pull that off ever. 그리고 애초에 이게 공감이 좀 안 되는 게 막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저는 그냥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자도 될까요? 방송에서? That is real me. 제 본 모습은 약간 그거라서 막 취중 고백 이런 게 좀 공감이 안 돼요. 진짜 왜 취중 고백을 하지? 안 취한 거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 오케이 또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아, 오케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이런 연기를 하기에는

That was Counting Crows with Mr. J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is already the mid-July?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막 여름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할것 같은데 저는 벌써 끝나버렸다는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잘 다녀오긴 했는데 아 이제 끝이네? 그 뭐야?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I was talking to 박은혜 팀장님 today in the morning and she's still planning her summer vacation for the end of this month. 뭐 그때가 이제 뭐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가시니까 저는 이제 이미 갔다 왔고 이제 남들의 계획을 이제 들어주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제 가셨으면은 간 만큼 최대한 즐겁게 노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랑 다투지 마시고 지금이 참 좋은 순간이다 이렇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Where are you guys all going?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Do you guys prefer to go somewhere where it's kind of like isolated, where it's not really crowded? 그런데 찾기가 거의 뭐 눈치 게임일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딜 가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 없는 데를 전좀 찾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I don't know. Now I feel a little stressful when I go to a place like filled with so many people. So you know, like we have to go to those like popular restaurants when we are abroad or when we are just traveling somewhere in Korea. 유명한 맛집을 가고 싶어서 딱 가면은 무조건 웨이팅 있고 막 무조건 줄 서야 되고 이러잖아요. 저건 진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게안 돼요. 그리고 너무 덥잖아요. So it's really hot. So I don't know. If you're planning on starting a business, why not try to open up a restaurant right next to those hot places? 사람들이 덥고 지치면 또그 옆집으로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런 편이라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하세요. 제가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 갔다 오니까 갑자기 몸 일부분에 약간 두드러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TMI죠. So I'm trying to find a dermatologist, but it's really not easy because all of them are like focused on skincare these days. 그래서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이 피부과 이 가려움을 어느 피부과를 가야 될지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다 이제 막 피부 관리 막

스킨케어 이런 쪽이어가지고 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we're going live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as well, so we can all talk about the summer vacation plans and everything. So we have some time. Don't worry, I'll be back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화수목 생방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One last message before we close out the program by 6497. 지금 사업 때문에 서울이랑 지방을 오가는데 바쁘다 보니 정말 친구들은커녕 가족들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1년 넘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참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늘 전화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비록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화로라도 서로의 끈을 이어가는 게 작지만 큰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t just requires one single phone call or even a text message if you're so busy. It's not easy to meet up. Now I can totally feel that.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전화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You know, they have their own life going on family. Sometimes it's making me think, like, what is life? If we're not able to meet our friends, if you're not able to enjoy and always focus on working, what is life? But anyways, during all of those chaos and everything, that one phone call can really make your day.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든 가족이든 전화 좀 자주 하자. 이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남겨보면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for another live session tomorrow.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6497 Morning Groover, Green Day 21 Gun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safe day, everyone. Well, watch out for that rain. Goodbye, Morning Groovers!